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부신 햇살 아래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나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계절입니다. 고향지 마루에 앉아 더위를 식히며 식솔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던 정당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정다운 고향과 고향에 계시는 그리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사랑의 고개를 감상합시다.

새소리, 풀벌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귀마저께 들려오는 여름입니다. 북경시에서 근무하는 디마 씨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풀벌레 소리를 늘 듣고 자랐는데 도시에서 살면서 이런 자연의 소리와 담을 쌓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외지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향의 아름다운 선율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자연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고향아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생긋이 웃으며 초범을 열고 아무리 적박한 단계도 뿌리를 내려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는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생을 수놓아가는 생활의 강자와도 흡사합니다. 흥룡강성 목당강 씨의 김향화 씨에게는 강인한 민들레를 닮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30대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면서도 좌절하지 않았기에 지금은 자식들도 모두 어엿한 공무원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양화 씨는 비온 뒤의 무지개처럼 이제부터는 친구 박성애의 인생도 무지개처럼 찬란할 것을 바라면서 서풍 금이 환영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서풍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예, 환영한다. 예? 청소해라고? 아, 오래가면 돼. 니 어떻게 돼서? 어? 설세매로 오겠다고?
2: 여보, 오지 말지.
1: 아, 야, 됐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아, 야, 우리 무슨 나 먹었다고 설세배를 다 맡겠냐. 그래. 야, 그래서 말고 니 여기서 신세진 분들한테나 가서 인사를 잘해라. 그렇지, 그래. 어? 아, 그럼 오너라.
2: 여보.
1: 어째?
2: 아, 청소인 어째 오람가?
1: 아, 이미 문화까지 거의 왔다.
2: 야, 그래도 그렇지. 당신 정말. 아, 맞다. 당신 혹시 그 청소에서 돈을 꽂은 거 받았습니까?
1: 아, 아직은 못 받아. 아, 이봐, 우리 첨도에 금방 왔을 때 가신실 진작도 있지, 그 뭐요?
2: 야, 딸랑 개타 두구를 얻어먹은 거 가지고 신세라 그럴까?
1: 이봐, 가 아들이 바빠하니까 내 돈 주겠니? 가 돈 책임 갖겠지, 무슨?
2: 준다는 게 뭐입니까? 저번 주에도 내데까지 와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1: 무슨 일이야? 얼마를 가져갔는데?
2: 2,000원이나.
1: 2,000?
2: 아, 말도 마셔.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청소인은 아침에 눈만 딱 뜨면 오늘은 누구 돈을 빌릴까 해가지고 명단부터 작사 쫙 한답니다.
1: 예, 무슨 기력이
2: 있어? 정말이라니까? 그리고 그 주제에 맨날 골프 사댕기지. 아, 또 허프이라는 거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른다. 숱한 여자들 끌고 댕김에 아무래도 짓거리고 다니는가 본다.
1: 아, 됐어.
3: 헨드레!
1: 왔어. 당신이야, 돈 말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 야.
3: 헨드레!
1: 청소야!
3: 야!
1: 빨리 와라, 빨리.
3: 야! 아줌마, 얼마야?
2: 야, 청소에 왔어. 반갑소, 야.
3: 야.
2: 안 써?
3: 안 써. 아줌마. 아줌마,
1: 야, 어째?
2: 왔어. 어째 이래?
1: 어째 그래?
3: 핸드 옆에 왔어.
1: 어째?
3: 네, 야. 누군데, 야? 큰 전화도 안 했어.
2: 전화로?
1: 야.
2: 이래지마. 우리 무슨 절 받을 나이라고 제기라고.
3: 야. 아줌마. 아무리 바빠도 여기 왔어. 야, 온 청도 파는 거래 고향이 늙으라고.
1: 무슨 게? 야, 내 그럼 아바이 대배우니?
2: 아이, 나는 할머니요.
3: 아이고, 어르신란 말이야, 어르신. 저 해님에, 내 아이 뭔다 청소야. 잘 되기를 바란다며 내 손을 꼭 받아줘.
1: 그럼 받아볼까?
3: 받아야지.
2: 여보, 주책은.
1: 받아보지 뭐 그러면.
2: 아이, 식전 아침부터 전화하자는 목적이 영 건전하잼다.
1: 에이,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이렇게. 청소.
3: 야.
1: 그럼 미자를 한번 받아볼까?
3: 저 우선 먼저 저 두 분이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자, 형님은 더 젊어지시고 우리 행수님은 더 이뻐지시고 자 건강을 차곡차곡 챙기며 새해는 거서 돈은 거서 정말 한 500만 정도 벌고 하시는 사업이 매일매일 휴양찬란하길 바라며 이 동생이 두 분한테 큰절을 알립니다.
1: 청소아.

0: 야, 그동안 보지 않았던 야님 문자성 무섭구나.
1: 여보, 여보, 소름 받았으니 빨리 제배 떠는 사람 주시오.
2: 아, 옳지.
3: 야, 정말 정말.
2: 어째?
3: 사람 웃긴다 야. 내 뭐 아요?
2: 아야야야야.
3: 야, 이거 봐라. 오늘 한날 그저 세배할 생각만 하다니 아침밥 안 먹고 왔어. 엄마, 밥을 줘.
0: 야, 마침 우리도 식사 중이다. 아, 아침 사 차려.
1: 예, 예, 예.
0: 하여튼 야, 너를 보니 반갑다.
3: 야야,
0: 천수아.
3: 야?
0: 그래, 이번 음력설은 집에 가겠니?
3: 가야지. 이번에 아. 무조건 가야죠.
0: 그럼.
3: 네, 야.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해놨어.
0: 무슨 게 비행기 표?
3: 야?
0: 야야, 너는 야, 집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니?
3: 그 비행기 안 타고 뭐 자전거 타오.
0: 하여튼 야, 너는 야, 돈도 잘 생긴다. 어? 나는 야, 이번에도 야, 기차를 타올 건데.
3: 무슨 게? 아니, 형님 어디 아프세요?
0: 예.
3: 아, 세날 동안 기차 타고 집에 간단 말이오?
0: 아, 그렇지, 그게.
3: 아니, 그쵸, 뭐, 지금 가나, 뭐, 돈 좀 보태, 비행기를 타지. 그게 뭐, 더 얼마요?
0: 야, 비행기편 누기 뭐, 거저 준다대, 어? 야, 이번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야, 고향에 가서 두루두루 이래 댕기면서 선물할 거랑 화폐 보면 한 8,000원 들겠더라?
1: 야, 8,000원이라는 게 뭐입니까? 한 10,000원 넘어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3: 10,000원?
1: 야!
3: 야, 나는 3만원이 없으면? 집에 갈 생각도요.
1: 호호, 청소해. 어? 죄송해요. 돈이 3만원 있으면 장가를 가. 장가야? 빨리.
0: 야야야.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 해야 돼야 만원 푼푼하겠는데.
1: 그래.
0: 무슨 돈 그렇게 쓰니?
3: 아, 형님 좀 생각해봐. 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라면 한 만원 터지겠지. 거기다가 내 이번에 간다고 동참하는 거 해야 되겠지. 아이. 그거 어떻게 될 거 가래도 안 써. 내 또 1차부터 쫙 내리받아 또 하면 그게 또 한 만원에. 이래 뭐 두루두루 쓰느라 뭐 애째 3만원도 빠빠.
1: 청소해. 전에 동창들은 지 한번 내려갈 때 뭐 제동국에서 내려왔는가 하겠어냐.
3: 남자는 돈 커야 돼. 이야 돈이라는 게 써야 생기는 법이란데.
1: 야, 있는 돈도 쓰면 없어지는데 없는 돈이 하늘에서 호망 떨어지요. 아 맞다. 듣자에 제 여자들인데도 투자 저 제게 한다더구만야.
3: 맞소. 나는요 종래로 여자들 돈 안 써. 그게 쎄쎄하게 남사라는 게 여다 신세 보겠어?
1: 제 신세 줄 세 있어. 아이고, 사흘이 뭘 자기 여자들 바꾼다더구만.
0: 에이,
1: 아니, 맞다니까?
3: 바꿨어? 바뀌었지?
0: 뭐 바뀌었다 해?
3: 아, 요즘 여자들이 자꾸 남사를 바꾸는 바람에 내 고사리에 바뀌어 들어갔단 말이야.
0: 이리?
1: 어, 에휴, 정말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0: 야. 아싸돈 바뀌었더니야 빨리 밥이나 먹어라.
1: 식사나 하셔.
3: 야, 형님.
0: 어째?
3: 내 지금 무슨 일을 만나가 봐야.
0: 아.
3: 내. 아야 어째?
0: 어째?
3: 밥상에 장국이 없어.
0: 아 이거 당신 아까 장국
1: 야.
0: 그 빨리 내요.
3: 장국만 집어 왔는데.
1: 여보.
0: 아니.
1: 속 키우지 마시고.
0: 아야 나라. 그래. 자 밥 먹어라.
4: 야 형님.
0: 어째?
4: 어째 내 일은 어째 이렇게 아니요?
0: 아 어째 또 무슨 일이니? 어?
4: 야 말도 마. 속골이 아파 죽겠어.
0: 야야야야야야야. 허리 치지 말라. 야야 이 어째 이래니? 니 그러다가 야 그 고라네 니 싹 초두부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3: 저 무슨 일이 감이야?
0: 어 어.
3: 원래 너 어더랬지?
0: 어.
3: 한국에서 3천만, 미국에서 10만 달러 온다 말이야.
0: 그런데?
3: 그러게야. 서울이 딱히 와가지고 어. 돈을 못 찾는다죠.
0: 야, 네 돈을 못 찾는데 내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3: 야, 이 형님 봐라. 내 돈을 못 찾으면 집에 어떻게 가오?
0: 아, 그럼 은행 카드를 가서 쑥 긁으래요?
3: 그게 문제란 말이오.
0: 어째?
3: 야, 어째 노래방에 갔다가 카드를 잊어먹었어.
0: 무슨 게?
3: 야, 난 어째야? 카드를 잃어버린 배에 왔는지야? 돈을 좀 쓰자 하면 카드를 잃어버려.
0: 야야야야 은행 카드를 잃어버렸으면 야 제가 다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3: 했지.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래랍대.
0: 무슨 게? 아 맞다 맞다 그게 한 일주일 걸린다. 야 그건 너 아이 됐구나 이범에.
3: 아 잠깐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야 형님 한 3만원 먼저 떠올까?
0: 무슨 게?
3: 아 내야 보름 후에 3만 5천원 드릴게.
0: 3만 5천?
3: 야
0: 돈 벌기 이게 쉽네.
3: 야, 쉽대코. 아니 저 형님, 이후에 해야 돼야 뭐 더 쓸 리심 내가 말아. 50만 정도는 희쭉 웃고 빌려줘.
0: 50만?
3: 야.
0: 야. 내 기름 쓸 일 있으면 니하고 말아.
3: 그래. 야. 이거 말아. 형님이 집도 쓴다면 50만이 아니라 100만까지 이자 없이 돌려줘.
0: 졸은 대단하다.
3: 그래.
0: 야야, 내가 좀 생각해보자.
3: 야야, 뭐? 야, 암만 언제도 고향 사람밖에 없다데. 해님에
0: 어제
3: 고맙소.
0: 야야야야야야, 이래서 말아. 야, 으스라다야. 좋다, 그렇네요. 야, 이런 거는 야, 그래도 영도에다 청실해봐야 되지.
3: 영도라.
0: 야, 우리 집 재정부자에서 그, 아, 이보.
1: 예?
0: 야, 돈 3만 원 구워달라.
1: 뭐? 돈?
0: 보름호에 3만 5천 준다.
1: 무슨 3만? 아, 맞다. 저 청소해.
3: 야?
1: 쟤 혹시 이불 돈을 꿔서 내게서 꾼 돈을 갖자는 게 아니요?
3: 아, 선배 무슨 말아? 아야, 저 정말 돈 아이겠었을때?
1: 쇼츠이라.
3: 야, 내 그날에 그 아줌마의 돈 빌라갈 때 그 같이 온 친구 있죠? 그 꼬리 크다 만나.
1: 아, 야.
3: 그 돈 아이겠었대?
1: 허허, 쟤 지금 무슨 험한 소리를 하고 있어?
3: 야, 내 이 새끼 내 좀 부탁기만 나를 까고 훌쩍해버려. 저 새끼 저게 사람질 못한다는 소리야.
1: 청소해. 그 쇼츠이도 혹시 쟤처럼 카드를 잊어버린 게 아니요?
3: 아니란데. 저 새끼 저기 짜배판. 아줌마 내야 요건 돌아왔을 때 처리하고. 야, 형님에
0: 어째?
3: 아까 내 요 일이 아니될까?
0: 아, 그
3: 아야야, 정말 내고 아줌마 양철거지야? 한세 3만 7천 내 드릴게.
1: 뭐?
3: 아야야야, 이게 뭐야? 정말 형님이 5천거지겠구나.
1: 아유,
3: 내 그림보다 이 4만, 아니 4만 양철로 한세 내 드릴게. 여름 깨끗하지며?
1: 청소해.
3: 야,
1: 제 작년에 2,000원은 생각이 아니나?
3: 작년에 2,000원?
1: 제 생일 챈다고 2,000원 꿔간 게 미네 기억이 아니나지?
3: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5: 말 요 2천까지 합해서 4만 4천 드릴게. 그거랑 다 물었지며?
1: 야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야 돈 말을 그만하고 식사나 하고 여기
0: 된장찌개 야 와랑 말로 다 무는구나.
1: 야 빨리
0: 야 어서. 빨리 밥이나 먹어라. 정말이야.
5: 아유 난 정말 이 너희 없으면 아이디는 돼.
1: 어째랄까?
5: 아이고 돈 벗어 로인들한테 그 송아지 잡아준다 말도 거짓말이 되지. 아유 그 동창 만에 한다는 것도 물거품이 되지.
1: 야,
5: 이 남자라는 건 신념이 딱딱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야?
1: 청소해. 야, 저는 고향에 내려가는 게 동창 만에 할라 내려가. 정말 답답해.
0: 야, 너는 뭐 동창 만에 해달라고야? 집에서 녹이 부르니? 어?
5: 야, 형님도 어찌나 내려가는 게 그래 최면 좀 쳐야 되죠.
0: 무슨이라고?
5: 아이 큰 정도판에서 사업을 믿는 시야 따는 게 빈털터리를 가보. 그게 낯이 깎이 어떻겠어?
0: 아이고.
1: 야, 제 코나치 어디 더 깎일 때 있어? 사람이라는 게 야 신속 있게 살아야 돼.
0: 그렇지,
1: 신속 있게.
0: 그래.
1: 에요.
0: 야 이놈아, 이 고야에 가서 자랑하기 싶어하는 심정이야. 나도 할 만하다. 어째 그렇게니? 나도 한 가지다.
1: 그래.
0: 그러나. 사람이란 거는 진짜 실속 있게 일을 성공해야 네 진짜 그 체면이 선단 말이다. 알만하예.
1: 맞소.
0: 떡개미 같은 게. 아 정아, 야, 네 그 우리 마을의 그 우대석이라 알지?
5: 어째 말하고?
0: 야. 아 지금 떵떵 거리는 부자라 우리 마을에서.
1: 맞소.
0: 무슨 알긴 알 그
5: 말이야. 요시 가이쿠니 그래가라. 가 그 새끼 그게 마당 숲에 늘은 매다. 큰 판에 붙어있다 그게.
0: 야야야 저... 너는 입만 열면 어째 그런 소리밖에 안 해나? 남들은 큰 돈 벌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갈 때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래 놀고 있었는 가 하니? 어? 야 가 남들이 버리고 간 땅 몽땅 끌어들여가지고서 광역농 수법으로 농사를 해서 지금 부자 된 게다 부자.
1: 제 재떨이 생각나지?
5: 그 개떨이 그래요?
1: 아, 맞어.
5: 개털이 어째?
1: 그냥 안쪽에 하고 몽고에 가서 야 개를 사와다가냐? 개정 살았는데 야 연변 집안 개처럼 키워가지고 개로배랑 소문이 났어.
0: 그렇지. 야야야, 니어 서시장 모텔 촥 가서 로만들하고 물어봐라. 모르는 사람 없다.
1: 맞어, 맞어.
0: 어 그리고 야, 니 그 고달수 알지?
5: 코타대.
0: 아 코타대. 야, 가 지금 목축업을 하는데야 뭉치도 못다 뭉치도.
1: 맞어, 맞어. 그리고 그 영수하고 경호 생각나지?
5: 야야야,
1: 저 뒷산을 맡아가지고 어. 과일나무하고 삼재배를 했는데 야 돈을 벌어 말이야, 요 말이야.
0: 드르르하게 어. 산다 모두 지금.
5: 야, 아 조금만 때 내 허는 호각짝 부르면 내 앞에 줄을 쫙 서서 나들이.
1: 야, 최선생.
0: 에이구야, 왜 되겠어?
6: 현두배
0: 어때?
3: 내 지금이라도 집에 내려가 무슨 일들 하자 뭐 좀 늦잘까?
0: 늦다. 야, 네 정말 야 그 생각 잘했다.
1: 야,
0: 야, 네 어느 때까지야 이 계획지에서 떠돌이 생활만 하겠니? 어? 너도 이젠 좀 마음 잡고 고야에 내려가서 좀 열심히 한번 좀 살아봐라.
1: 맞소.
0: 그럼 잘 살라니 꼭 온다. 네 어디 고리 나빠? 응? 어? 이봐, 야 어디 고리 나빠?
1: 맞소, 맞소. 쟤 어디 머리 나빠? 그렇지. 쟤야 그냥 돈우야, 돈우 잘 꼬고 그다음에 또 여자를 잘 꼬지는 그 쟤노. 제걸 세다 사람 아니야?
0: 그렇지.
1: 아, 그래 많이 될 게 뭐 있겠어?
0: 아, 다 아니지.
5: 나 무슨 잘 살고 싶지 않겠어?
3: 아, 무슨 좀 하자이. 손에 뭐 징계란 게 있어야 하지. 아, 거기다가 무슨 밀어줄 사람이 있는가?
1: 아이, 청소해. 쟤 어디 밀어주기 쉽게 넣어. 야?
5: 아, 난 정말 살기 싶은 생각이 없단데.
1: 아,
0: 야. 네 그래 정말 이제라도 제정신 차리고 딱 살 생각 있니? 어?
5: 어째 없겠어.
0: 정말이야?
5: 아, 좋은 말이자고.
0: 정말이지?
5: 야, 내라고 왜 가냐 하는 일도 내가 못하겠어.
0: 그게 네 진짜 결심이야?
5: 야, 형님이 내 정말 하는 일이라고 말해서 내야 지금부터라도 내 사람질 못한 날에는 내 대보다도 못하오.
0: 됐다. 그 말 한마디면 됐다. 이 여기오나. 우리 이번에 고향을 내려가는 주요한 목적은 내하고 그 대석이 같이 합작해가지고 하나 항목을 하겠는데 그런데야 니 딱 내하고 같이 고생해볼 생각 있니?
5: 형님, 정말이요?
0: 야, 정말이지. 내 니하고 농담하긴 뭐래.
1: 맞어.
5: 형님, 정말 고맙소. 자, 그런데
0: 어째 또 무슨 일이니?
5: 야,
1: 어째랄까?
0: 아, 옳소. 야, 내 니하고 물어보자. 니 여기서 딱 청산해야 비디오 몽땅 얼마야?
1: 아, 여보.
0: 야?
1: 여보.
0: 아, 이거. 야, 야부터 먼저 살고 먹여.
1: 야, 그래도 그렇지.
0: 아, 이게 사람은 살리는 문제라니.
1: 야, 정말.
0: 야.
1: 야.
0: 그래, 뭐도 얼마야?
5: 아, 10만 돼요.
0: 뭐, 10만?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 그 10만 먼저 돌려줘.
1: 아, 여보.
0: 네 여기 비도 그저 깨끗이 청산해라. 어? 그리고 이번에 고향을 내려갈 때는 깨끗한 몸을 내려가서 조금 열심히 두 손 잡고 살아보자 인마.
5: 형님. 아줌마 정말 고맙소.
1: 아유, 정말 청소해. 쟤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아보. 야, 저는 정말야 형님 한 분만은 잘 뒀어.
0: 에이, 미세해.
5: 아줌마. 네요. 두부의 은혜를 정말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있겠어. 아야, 형님이야, 두부 저를 봤어.
1: 야, 쟤 하루아침에 저를 몇 번 하오? 야, 정말 쟤 저라는 배와 쟤요,
5: 쟤. 아야, 이번에야 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저를요. 자, 봤어.
1: 야, 하지마. 하루아침에 저를 두 번이야.
0: 야, 저를 두 번이 아니야, 어디. 그래서 말고 우리 이래다. 우리는 여태까지 여기서 많은 방조를 준 청도에 계시는 고마운 분들한테 우리 새해 설세비를 올리는 게 어떻겠니?
5: 그게 좋겠어!
1: 예. 아.
6: 장춘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7: 네, 저는 장춘시 서준서 군종예술관에 출근하고 있는 신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심양에 생활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항상 부모님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원하면서 김선희의 노래 부모 노래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여름이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땀 흘려 지으신 터전에는 푸르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고 겨울이면 지금처럼 스케이트장에 가지 않아도 마당에 눈이 쌓이면 마음껏 썰매로 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리철 씨의 부모님은 20년 전 자식들을 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전등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리철 씨는 요즘 들어 어릴 적 뒤덜며 자라던 고향 마을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고 난다면서 당장이라도 고향 마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노래 고향의 구미열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동심이 묻어있는 곳이기에 고향의 산과 물이 제일 좋고 고향 친구가 제일 편하며 고향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외로울 때나 그리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반겨주시는 자애로운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계십니다. 고향에도 자주 찾아가고 부모님에게도 자주 무난 인사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나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어선 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참 좋은 때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상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김혜연 가수의 노래 어떤가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가수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아싸 내 사랑.

네, 뭘 하려고 하면 내 몸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게 산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아프지 않겠어?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된다는 건데요. 어디 몸만 그렇겠습니까? 마음 눈치도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 괜찮겠어? 잘해낼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한 주의 시작,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날,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가족분들은 숫자가 늘어갈수록 마치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피부에 잔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은빛이 묻어나는 건 시간이 선물한 경험의 흔적입니다. 젊음의 반짝임은 아름답지만 나이 든 모습에 세월이 빚은 고유한 품격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연륜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갈수록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관계의 무게감과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는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알아가는 요정입니다. 젊을 땐 남들이 좋아하는 나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나이 들면 내가 좋아하는 나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도 장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요? 물론 신체의 로화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고 오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연륜을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노사연의 바람 들려드렸습니다. 아, 마지막 1초 숨소리마저 다 듣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신체의 로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 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그런 연령은 늘 청춘이길 바라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통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참 좋은데 김경희. 참 좋은 때다. 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면 어쩐지 기분이 둥둥 뜬다. 어느 하루 걷기 운동하러 갔다가 70여세 되는 선배를 만났다. 선배는 크게 반가워하며 나를 보더니 참 좋은 때라고 했다. 나이가 64이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맥이 빠져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기와 활기를 얻는 느낌이 들었다. 75세 되는 선배의 눈에 60살인 내가 참 좋은 때인 건 당연하다. 나는 참 좋은 때라는 말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60대가 되니 재직에 있을 때에 비하면 체력과 정력과 기억력이 많이 쇠퇴됐다. 대신 나만의 시간이 충분히 많아졌다. 그 어떤 압력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0대는 참 좋은 때다.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친구를 만나 쇼핑하고 수다 떠는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이 꼴딱 찬 참 좋은 때다. 그러나 같은 60대라 해도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웃음꽃이 만발하는 장밋빛 좋은 때일 수도 있고 한숨이 가득한 회색빛 나쁜 때일 수도 있다. 60살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 정상이다. 60년을 살아온 몸이 아무렇지 않길 바란다면 그것은 과욕이고 망상이다. 현실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먹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잘한다면 참 좋은 때를 만들 수 있다. 한숨을 짓는 어두운 삶은 노력이 부족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노래말처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바람 같은 시간이며 멈출 줄 모르는 세월이다. 한숨을 쉬며 내 삶을 한탄하는 사이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간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를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해야 한다. 소리내어 웃고 온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담으면 좋은 때는 따라오기 마련이다. 나는 생기와 활기와 웃음으로 잔넘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따라서 즐거워지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보다 5살 이상인 박 선생님과 함께 동아리 모임에 가면 박 선생님은 피부가 해맑고 윤기가 흐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비교를 물어봤더니 박 선생님은 퇴직한 후 건강하게 해먹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며 피부 관리를 부지런히 하면 된다고 자신만만해서 말했다. 박 선생님은 참 좋은 때를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뭐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부풀며 머리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박 선생님만의 젊음의 비결인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모 글로벌 회사에 출근하는 딸애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 능력에 너무 버겁습니다. 잘하려고 노력 중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어머니가 참 부럽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압력도 없고
있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으며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너무 부럽습니다. 딸애가 그 회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나도 재직일 때 정년 퇴직하고 여유 작작하게 살아가는 선배님들이 정말 부러웠다. 암력이 어마어마하고 하루하루를 눈코뜰 새 없이 바삐 보내고는 온몸이 녹작지근해서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이 내 삶에 아름다운 색칠을 해주었다.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겨운 사업을 보다 충실히 완성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쟁의 불꽃을 튕기던 분위기는 채찍이 돼 나를 채찍질했다. 나는 힘들어하는 딸애에게 어떤 말을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도 너처럼 힘들 때가 있었다. 너의 고달픈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힘들어도 한보 한보 헤쳐나오며 오늘까지 온 내가 참 대견하다. 상사가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은 너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면 일이 손에 오르고 쉬워질 때가 있다. 일이 쉬워지면 좋아하게 되고 일을 즐기게 된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만 노력과 잠재력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니? 그러니 신심을 갖고 노력해라. 너무 피곤하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주고 너의 이미지도 망가질 수 있으니 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지치기 전에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 딸이 잘하는 줄 알지만 부질없이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구나. 나도 늙었나 봐.

나를 믿어주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네요. 우리 딸이 많이 힘든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 화이팅 하자! 딸과 대화를 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됐다. 오늘의 대화가 딸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 무척 궁금했다. 곁에서 공부할 때에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내 말을 거분거분 잘 들었던 딸이었고, 사업에 참가한 후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눈에 띄게 성장해 가고 성숙돼가는 딸이었다. 그런데 요새 새로운 일을 맡아 한다더니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현실 앞에서 투정을 부리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삶의 바른 자세고 삶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됐다. 그러나 많이 힘든 딸에게 참 좋은 때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감이 생길까 봐 혀끝까지 나온 말을 가까스로 삼켜버렸다. 70살 선배님도, 박 선생님도, 재직인 딸도, 정년퇴직한 나도 참 좋은 때다. 어떤 삶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참 좋은 때는 마음이 만든다. 오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참 좋은 하루가 되고 참 좋은 하루들이 모여 참 좋은 때가 된다.

네, 김경희님의 작품 참 좋은 때이어서 조항조의 노래 때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좋은 하루가 되고 참 좋은 하루들이 모여 참 좋은 때가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또 다른 주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면 금요일까지 눈 깜짝할 사이랍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오늘을 특별하게 꾸며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벚.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이른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온라인에서 본 한 글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인생은 하루하루가 엄숙한 경기다. 계획, 실천, 반성하는 하루가 되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라.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고 매일매일 각종 경기장에서 자신의 종목대로 연습이 없이 인생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네, 한편 10초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100m 경기가 있는가 하면 2시간 넘게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인생을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마라톤에서는 체력의 조절이 중요하며 중간 지점에 4점이라는 죽음의 고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승패가 판가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거 봅니다. 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버티다 보면 서서히 광명의 빛이 찾아오며 그 순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게 되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고 말하는 거겠죠. 네, 결국 인생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기이기에 평소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자신의 메달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학 시간, 힐링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현청화님의 작품을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았어요.

나는 극성스러운 애묘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양이 사랑에 어찌나 지극했던지 지금까지 키운 고양이가 수십 마리를 웃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던 고양이 이름들을 나는 아직도 빠짐없이 기억한다. 하도 고양이를 좋아하니 고양이들도 본능적으로 내 마음을 아는 모양이었다. 길고양이들은 길을 가다가도 내게 몸을 비벼왔고 가르릉거리며 내 손을 핥다가 나를 따라 집으로 왔다. 심지어 언제 한 번은 동네 도둑 고양이 세 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고생스럽게 해놓은 반찬을 훔쳐 먹으며 우리 집에 자리를 틀고 살았던 적도 있었다. 당시 앓는 동생과 셋이나 되는 자식 뒷바라지로 생계가 우선인 우리 부모는 고양이에 대한 내 사랑을 항상 마뜩잖아 했다. 급기야 아버지는 고양이를 내보내라고 했고 나는 그냥 그대로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느 날 하악하고 돌아오니 집에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양이를 찾느라 해가 저물 때까지 동네를 샅샅이 훑었지만 고양이들은 한 가닥 흔적마저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후에 엄마의 입에서 아버지가 동네를 돌던 한족 장돌뱅이에게 고양이들을 줘버렸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아버지는

처처는 쫑긋한 두 귀에 별처럼 빛나는 두 눈, 부드러운 털에 앙증맞은 몸짓으로 우리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고양이를 그리 탐탁지 않아 하던 부모님마저 처처가 재롱 떠는 모습에는 같이 웃어주곤 했으니 말이다. 처처는 사랑스러웠지만 그리 튼실하지는 못했다. 처처가 우리 집에 온 지 반년 후, 겨우 중고양이로 장성한 처처는 신선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고양이 장염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나는 처처를 겨울 안에 파묻고 비서까지 세워졌다. 아버지는 그런 날을 위해 처처의 죽음이라는 글 한 편까지 썼다.

처처가 죽은 후 나는 한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면 처처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문 밖에 나서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그동안 줄곧 최상위를 차지하던 공부 성적도 하락의 기미를 보이자 아버지는 내게 두 번째 고양이를 선물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미미였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그 고양이는 2년 동안 내 곁을 지켜주다가 이웃집에서 놓은 쥐덫에 걸려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는 덫에서 고양이 시체를 꺼내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줬다.

아버지가 세 번째로 선물한 고양이는 진실한 벵갈 고양이였다. 나는 이번에는 일부러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얼룩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그 고양이를 불렀다. 얼룩이는 쥐도 잘 잡고 외출했다가 밤이 되면 꼭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허비곤 했다. 우리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줄 알았던 얼룩이는 나를 따라 아버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파리약을 놓은 그 집에 흰밥을 먹고 요명을 달리했다. 그날 아버지 친구분은 얼룩이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쏘는 내게 미안해했고 아버지는 괜찮다는 말로 일축했으나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 후 우리는 고향을 떠나 여러 도시를 전전했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북경에 살 때는

까만 고양이 블랙풋, 해남도에 살 때는 노란 고양이 쇼황, 광주에 와서는 묘순이 묘돌이 샹샹 투투 포포 토미 범이 제리 까불이 담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하도 많아서 이젠 고양이 이름을 지을 때 중첩이 안 되게 신경을 써야 했다. 다만 고향에서와는 달리 도시 생활에서 내가 길렀던 고양이들은 거의 다 유기묘들이었다. 우리 집의 고양이가 바뀔 때마다 아버지는 잃은 고양이의 이름은 뭐냐고 물었고, 가끔은 이름을 채 짓지 못해 고심하는 우리에게 주옥 같은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묘돌이라는 길고양이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가 지어준 이름이다.

세간에서는 고양이 수명이 원래 15년으로부터 25년으로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고양이들을 오래 기르지는 못했다. 내가 기르던 고양이들은 이사를 하면서 이러지기도 하고 지병이나 장염으로 죽기도 하고 다시 가출도 하고 동네 길고양이를 따라가기도 하면서 하나 둘 내 곁을 떠났던 것이다. 내가 고양이를 제일 많이 길렀을 때는 동시에 12마리를 길렀는데 그때 우리 집 거실은 온통 고양이 털이 눈처럼 흩날렸고 옆집에서 한밤중에 고양이가 뛰어다닌다고 관리처에 민원까지 넣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 마실 올 때마다 이런 거실 광경에 눈살을 찌푸리긴 했지만 내 고양이 사랑을 알기에 구태여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직 요기 동물에 대한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지탄하고 매년 무차별 포획과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린 요기 동물의 숫자를 피력하느라 입에 침이 튕길 지경이었다. 그 12마리 고양이들은 내가 결혼이 코앞에 닥쳐서야 일일이 고양이를 예뻐하는 분들에게 분양을 줬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자 일과 육아를 교묘해야 하는 나는 당분간 정력이 없어 고양이를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고양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도 하필 애묘인이었고 아이들도 나를 닮았는지 유독 고양이를 좋아했다. 우리는 동네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커피를 마셨고 애완동물들이 있는 놀이터에 가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챙겨주기도 했다. 중간에 몇 번 좀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집에 뒀다가 인터넷으로 애묘인들을 찾아 분양을 주는 등 잠깐의 인연들은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고양이에게 할퀴어 상처가 났고 나마저도 고양이를 모욕시키다가 그 고양이에게 물리는 불상사가 생겼다. 광견병 예방주사를 다섯 번씩 맞고 우리는 이젠 더 이상 고양이를 기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술잔을 기울이시던 아버지가 문득 옆집 고양이가 새끼 네 마리를 낳았다는 말을 꺼냈다. 이젠 세월이 흘러 아버지도 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동물들의 왕성한 번식과 그 생명들의 추후 거처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끊이지 않는 일과 살림에 아이 둘까지 케어하다 보면 이젠 고양이를 기르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힐껏 쳐다보다가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이젠 유한한 생에서 예고 없는 이별을 겪는 일이 두려워지는 나이가 됐다고. 술잔을 든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 말들을 나눈 지 1년 후 아버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로부터 열흘 후 티 없이 맑고 그윽한 눈빛을 가진 회색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내가 사는 아파트 대문에 앉아있다가 모인 택배하면서 택배를 찾는 내 밀차에 올라앉았다. 집에 데려와서 약간의 먹이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는 먹지 않고 신기한 듯 매 방들을 순회하더니 아예 거실 바닥에 배를 붙이고 드러누웠다. 회색 고양이는 그대로 우리 집에 눌러앉았고 나는 이번 고양이만은 이름을 짓지 않고 그대로 뒀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현청화님의 작품을 만나보시죠.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았어요.

회색 고양이는 조용하지만 다정한 성격이었다. 내가 슬퍼할 때마다 옆에 다가와 나를 지켜줬고 평소에도 항상 내가 손 닿을 거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친인을 잃은 숨막힐 듯한 고통과 견뎌내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다.

두 달이 지나 회색 고양이는 건실한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았다. 우리는 그중 갈색 털빛의 새끼 고양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몇 달 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새 주인들을 찾아주기로 결정지었다. 이제 이 고양이들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이들에게 맡겨졌다. 아이들은 회색 고양이는 그냥 회색이라고 하고 갈색 새끼 고양이는 초콜릿 색상을 닮았다고 초초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그건 중복된 이름이야. 엄마가 어릴 때. 라고 말하는 순간 소뭉치 같은 것이 목구멍을 왈칵 들어막는 느낌에 나는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어릴 때 뭐요? 라고 아이들이 나를 흔들었고 나는 설거지를 해야겠다고 옹물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방에서 물을 틀어놓고 나는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어찌하여 생명이란 건 이토록 애석하기만 하며 죽음이란 건 어찌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머무는가. 이 세상 모든 생명이란 한낮에 태양 아래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아서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구구한 목숨을 이어가려고 악착스럽게 버티고 우리와 인연이 단 그 모든 존재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발악하는 걸까? 대체 무엇 때문에? 지난 42여 년 동안 내 엉뚱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내 거침없는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봐주시던 아버진 이젠 내 곁에 없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며 모든 실수와 고난, 아픔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상실과 부재는 너무 슬프지 않은가.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누군가 내 발을 스치고 지나갔다. 고개를 숙여보니 쉐새끼가 얌전하게 꼬리를 만 채 내 옆을 지키고 있었다. 눈만 뜨면 젖을 파고드는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를 제쳐놓고 이 어미 고양이는 어찌하여 이렇게 내 곁만 지키고 있는 걸까? 나는 고개를 돌려 가만히 눈물을 훔쳤다.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자기 주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기는 안 되었던 모양이다. 그동안 이런 약하고 사랑스러운 생명을 돌보는 일에 행복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과 동물과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만한 감동은 없었다. 나는 회색이를 들어올려 그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거실 쪽을 돌아보니 두 아이와 다섯 마리 새끼 고양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경계 지울 수 없는 생명 윤리의 절대 성과. 거친 세상의 물살에 떠밀리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인연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나는 진한 그리움을 담아 마음속으로 가만히 말을 건넨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았어요.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현청화님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위로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의 위로에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힘들었다면 기대고 기쁜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요. 네, 오늘도 환하게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심수 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2기는 총 부지 면적 7만 1,600평방미터의 20동의 다원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자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생명과학 등 산업 트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심수 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1기는 지난 7년간의 건설을 거쳐 도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7년간 산업단지는 협력 모델과 제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담한 모색과 혁신을 이어와 총 200여 건의 심수 경험을 보급시켰습니다. 얼마 전 중앙재경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 생산력 발전 대표 사례에 심수 할빈 산업단지가 유일한 전국 지역 간 1대1 협력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심수 할빈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1기 프로젝트는 루작 등록 기업이 700개를 돌파했으며 기업 입주율은 90%를 넘어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첨단 장비 등 핵심 산업의 집적도는 91.7%에 달했습니다. 2기 착공을 계기로 산업단지는 투자 유치팀을 조직해 전국 각지로 향해 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9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루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 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 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개혁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지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패스 다목적 선불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지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장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신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일전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흑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흑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족문화관, 해림진 신압촌, 영안시 조선족중학교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된장제장 및 전시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6번째 시간입니다.

0: 동굴 있어. 어서 들어가 숨차.
1: 동굴은 캄캄하고도 작았다. 독강이는 행디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그는 겁이 나서 들어갈 염을 못했다. 독강이가 기어 들어간 후에야 뒤따라와서 독강이 어깨에 꼭 기대고 엎드렸다. 덕강이는 그의 가슴이 톡톡 세차게 뛰는 것을 감촉하였다. 행디가 핥닥거리며 내뿜는 뜨거운 입김이 덕강이 얼굴에 들씌워졌다. 그들 둘은 놈들이 왁작지껄하며 머리 위에서 지나가 버리는 소리와 총소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을 듣고서야 숨을 후 내쉬었다. 독강이는 고개를 돌리다가 행디의 눈썹에 그만 입술이 닿았다. 행디는 이때야 비로소 자기의 얼굴이 거의 그의 볼에 대어 있고 몸도 그의 품속에 안기다시피 했다는 것을 알았다. 둘은 다 얼마간 부끄러워났다. 행디는 고개를 쳐들다가 머리로 돌을 받았다. 독강이는 급히 그의 머리를 누르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행디는 동굴에서 기어나오자 신음소리를 내며 아프다고 부르짖었다. 신발 없는 발이 돌조각과 나무 그루터기에 찔려 피투성이로 되었다. 덕강이는 그를 좀 평평한 곳에 앉히고 크고 두툼한 직잎을 따서 상처를 씻어주며 익사를 피웠다.
2: 아, 여긴 정말 훌륭한 구급소야. 아, 손만 뻗으면 약솜이거든.
3: 아파. 아파.
2: 아, 소리치지 마라. 아, 소리칠수록 더 아파. 이를 꼭 물면 일 없어. 한번 해봐. 이렇게.
1: 덕강이는 이빨을 꼭 깨물며 입을 꾹 다물어 보였다.
2: 아, 자, 해봐. 힘껏.
1: 행리는 그를 본다며 더는 소리치지 않았다. 덕강이는 상처를 씻어주며 웃었다.
2: 그렇지. 상처라는 건 아픔을 겁내는 사람만을 업신여겨. 아프다고 할수록 더욱 아파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면 고놈도 어쩌지 못해.
1: 행리는 덕강이가 웃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전염된 듯이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신경을 도사리고 덕강이의 민첩한 몸가짐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그는 웃음을 거두고 놀라 소리쳤다.
3: 아, 이것 봐. 내 팔에 피가 있어.
2: 어?
1: 덕강이가 고개를 돌리고 보니 정말 피에 옷소매가 젖어 있었다. 소매를 걷어올리고 보니 청탄이 스치면서 살점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2: 에이, 일 없어. 가죽이 약간 벗겨졌을 뿐이야.
1: 그는 상처에 입을 대고 힘껏 몇 번 빨더니 퇴하고 핏물을 뱉어버렸다.
2: 됐어.
1: 그는 다시 옷을 찢어 행리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하였다. 행리는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침착한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따뜻한 정이 끌어번지고 있었다. 그는 조금 더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덕강이의 표정에 깊이 감동되었다. 얼마나 정열이 차 넘치고 쾌활한 사람인가. 행디는 자기의 보시 용감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지금처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가 이전에 덕강이를 몰랐다 해도 덕강이는 단지 이번에 우연한 상봉과 잠깐 함께 지낸 일들을 통하여 그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과 격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행디는 가슴이 설레어 눈이 빨개졌다. 그는 독강이가 옷을 찢으려는 것을 보고 급히 말렸다.
3: 그건 찢지 마라. 넌 그 옷 한 벌밖에 없지 않니? 난 속에 흰 족삼을 입고 있으니 그걸 벗으면 돼.
1: 오를 때처럼 독강이는 몸을 돌리고 섰다가 행리가 옷을 갈아입은 후에 돌아섰다. 상처를 싸매고 나서 독강이가 입을 열었다.
0: 됐다. 가자. 학교를 찾아가자.
1: 독강이는 그를 부축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방금 산등성이 하나를 넘었을 때였다. 앞에서 또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렸다. 놈들이 다시 되몰켜오고 있었다. 덕강이는 급히 행리를 끌고 소나무 숲을 따라 다른 골짜기로 빠져나갔다. 그 골짜기는 피난 온 사람들로 가득 차서 어른들이 고함치고 아이들이 울부짖어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덕강이는 이 광경을 보고 대뜸 말했다.
0: 아, 불사, 아, 우리가 와서 군중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3: 그럼 빨리 딴 데로 가자.
0: 안 돼. 외놈들이 벌써 따라왔어.
3: 그럼 어떻게 하니?
1: 행리는 아연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독강이를 바라보았다. 모든 기대가 이 눈길 속에 있었다. 독강이는 당황하지 않고 다만 시꺼먼 눈썹을 쫑긋하며 긴장하게 빠져나갈 길을 궁리했다. 총소리는 더욱 가까이에서 울려왔다. 뚜벅뚜벅하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다. 덕강이가 행리를 끌고 놈들을 피해 뚫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3: 더모더모! 빨리 와요! 어서!
1: 그들들은 어정쩡해졌다.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고도 친절한가. 마흔 고개를 넘은 아주머니가 소리치며 달려오더니 그들을 사람들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친자식을 대하듯이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말투로 대꾸할 여지도 주지 않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0: 어서 봐서.
3: 어? 빨리.
4: 네.
1: 독강이는 오리둥절해서 자기의 색나른 군복을 내려다보고 행리는 당황하여 아래우 남색 제복을 훑어보며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아주머니는 얼른 꾸리미를 풀고 옷 두 벌을 꺼내었다.
0: 자, 어서 바꿔입어. 이것은 내 아들과 며느리 옷이야. 외놈들이 와서 수색하면 너희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라고 해라. 어?
1: 덕강이와 행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눈길을 마주치며 확 낯을 불켰다.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그들에게 옷을 갈아입혔다. 몇몇 여인이 거들어서 가발로 행리에게 낭자를 틀어주었다. 아주머니는 땅에서 흙부스레기를 한 줌 움켜쥐고 두 손으로 비비더니 행리에게 눈을 감으라 하고는 얼굴에다 발라주었다. 행리는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보았다.
0: 얘야, 내 얼굴이 너무 버드랍구나. 외놈들은 단발머리를 기른 부녀국국회 회원들만 찾는단다. 넌 얼굴이 너무 고와서 농사꾼 같지 않으니 당장 드러나고 말아.
1: 아주머니는 급히 일러주고 나서 다시 곁에 서 있는 아홉 살쯤 돼 보이는 아이에게 당부하였다.
0: 자, 서방아, 누가 물으면 형님과 아주머니라고 해라. 알겠니?
5: 알았어요, 어머니.
1: 그 애는 눈을 깜빡거리며 되알지게 대답하였다. 놈들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수색하였다. 매 사람의 주머니까지 몽땅 뒤져서 깐깐히 조사하였다. 심지어 한 장의 종이조각 혹은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동전잎이 눈에 띄어도 의심을 품고 살펴보았다. 파렴치한 놈들은 조사한다는 구실을 대고 젊은 여자들을 희롱하였다.
4: 네가 누구야?
1: 한 놈이 덕강이와 행리를 가리켰다.
6: 저, 내 아들과 며느리우다.
1: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그놈은 다짜고짜 행리의 저고리 단추를 벗기려고 달려들며 말했다.
4: 빨리 옷을 벗고 조사하자. 안에 뭘 감췄어?
1: 행리는 당황하였다. 아주머니가 그를 막아나서며 애걸하였다.
6: 나리, 이엔 병이 방금 나왔수다. 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찬바람을 맞지 않게 나리가 돌봐주시구려.
1: 그놈은 흉물스럽게 쓴 웃음을 지으며 행리의 더러운 얼굴을 힐끗 보고는 더 손을 대지 않았다.
4: 하, 발로! 발로!
1: 그놈은 다시 덕강이를 가리키며 위협을 들이대었다. 아주머니는 알아듣지 못하는 척 하였다.
6: 무엇이라고요? 8,000요? 예, 나리는 8,000이 몇인가를 묻지요? 그럼 알려드려야죠. 8,000이 돌뿐이라오. 작년에 하나 죽었는데 어찌나 불쌍한지. 아이들을 한 구들이나 내버려 두고 적한에 걸려 죽었수다.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또
4: 누가 내보고 그따위나 지껄했어?
1: 그놈은 화가 나서 아주머니의 귀쌈을 때리고 욕지거리를 늘어놓더니 쇼방을 끌어다가 덕강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4: 누구야?
5: 형님이에요.
1: 아이는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4: 발로라고 말하면 사탕을 주마.
1: 놈은 손을 주머니 속에 밀어놓고 사탕을 꺼내는 신용을 하였다.
5: 아니에요. 저 형님이라도요.
1: 시어방은 딱 잘라 대답하였다.
4: 여놈아, 거짓말이지.
1: 그놈은 애의 귀를 비틀어 제 앞으로 끌어당겼다. 덕강이는 격분하여 정말 뛰쳐나가 이 짐승 같은 놈들을 짓이겨 죽이고 싶었다. 행리는 놀란 데다 겁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주머니는 그들 둘을 가로막았다. 모든 것이 아들의 말에 달려있었다. 그놈은 애의 엄지손가락을 틀어지고 꺾으며 물었다.
4: 어서 말해! 저 사람이 팔로 군인이 아니냐?
5: 아니에요.
4: 이가운데 또 누가 팔로야?
5: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에요. 난 누구도 몰라요.
1: 쇼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서 소리쳤다. 딱 하고 아이의 가는 손가락이 부러졌다. 애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치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놈들은 한동안 발광을 부리다가 돌아갔다. 덕강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쇼방을 꼭 끌어안고 말하였다.
7: 얘야, 네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귀여운 동생, 나는 너를 죽어도 잊지 않겠어.
1: 시어방은 덕강의 목을 꼭 끌어안고 눈물이 흐르는 얼굴에 기쁨의 웃음을 띄웠다.
5: 팔로군 형님, 우리 중국 사람은 죽어도 매국노가 되지 않아요. 전 아동단원이에요.
1: 덕강이는 그를 더욱 억세게 끌어안았다. 행리는 울며 아주머니의 팔을 끌어잡고 감동되어 입을 열었다.
6: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0: 목숨을 건져주었어요. 어떻게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나요?
1: 얘야,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야. 나의 아들도 팔로군이고 며느리는 전번 토벌 때 살해당했단다. 너희들이 외놈들을 더 많이 죽이고 하루빨리 그놈들을 몰아내면 다지. 그 이상 뭘 바라겠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해도 한이 없어.

0: 비 오는 캄캄한 이 밤에는 제 마을에 들어섰다 해도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요란한 우레의 재촉 속에 큰 비는 마치 우물을 거꾸로 엎어놓은 듯이 쫙쫙 내리부었다. 번개빛 아래에 누런 흙물을 담아 싣고 세찬 파도를 출렁이며 흘러가는 강이 하나 나타났다. 내양성 부근 병원의 빗물을 몽땅 받아안고 검누른 흙을 씻어서 남해로 사품치며 흘러드는 강이었다. 만약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만 없으면 그 누구도 마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먼 곳에서 총소리가 띄엄띄엄 울려왔다. 인기척을 삼키는 소낙비 속으로 20, 30명의 사람들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업혀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깨를 짚은 사람, 서로 부축하고 걷는 사람, 지팽이에 몸을 의지한 사람. 대호는 비칠거리며 나아가다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강물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대호의 맨 뒤에서 걷던 한 사람이 앞에서 멈춰선 것을 보자 업고 가던 몸집이 큰 사람을 풀밭에 앉혀놓고 급히 앞으로 달려나갔다.
1: 우라니, 어찌 된 거야?
2: 백대장 동지, 저거 봐요!
0: 우란의 말을 듣지 않고도 묻는 사람은 곧 알아차렸다. 사품치며 흘러가는 강물의 맹수와도 같은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며 백운 역시 멍청해졌다. 사람들은 마치도 뒤에서 울리는 총소리는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드라마 숨바귀꽃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부신 햇살 아래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나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계절입니다. 고향집 마루에 앉아 더위를 식히며 식솔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던 정당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정다운 고향과 고향에 계시는 그리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사랑의 고개를 감상합시다.

새소리, 풀벌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귀마저께 들려오는 여름입니다. 북경시에서 근무하는 디마 씨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풀벌레 소리를 늘 듣고 자랐는데 도시에서 살면서 이런 자연의 소리와 담을 쌓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외지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향의 아름다운 선율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자연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고향아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고향을 그리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생긋이 웃으며 초범을 열고 아무리 적박한 단계도 뿌리를 내려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는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생을 수놓아가는 생활의 강자와도 흡사합니다. 흥룡강성 목당강 시의 김향화 씨에게는 강인한 민들레를 닮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30대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면서도 좌절하지 않았기에 지금은 자식들도 모두 어엿한 공무원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향화 씨는 비 온 뒤의 무지개처럼 이제부터는 친구 박성애의 인생도 무지개처럼 찬란할 것을 바라면서 소품 금이 환영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영한다. 예, 청소해라고. 아, 오래가마다 야, 니 어떻게 돼서? 어? 설세배로 오겠다고?
2: 여보, 오지 말아.
1: 야, 됐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아, 야, 우리 무슨 나 먹었다고 설세배를 다 받겠냐. 그래. 야, 그래서 말고. 니 여기서 신세진 분들한테나 가서 인사를 잘해라. 그렇지. 그래. 어? 아, 그럼 오너라. 어. 아,
2: 여보.
1: 어째?
2: 아, 청소인 어째 오람가?
1: 아, 이미 문화까지 거의 왔다.
2: 야, 그래도 그런지 당신 정말. 아, 맞다. 당신 혹시 그 청소에게서 돈을 꽂은 거 받았습니까?
1: 아, 아직은 못 받아. 아, 이봐. 우리 첨도에 금방 왔을 때 가신실 진정도 있지, 그 뭐요?
2: 야, 딸랑 개타 두 그릇 얻어먹은 거 가지고 신세라 그럼까?
1: 이봐.

0: 아무래도 짓거리고 다니는가 본다.
1: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2: 됐네!
1: 왔어. 휴. 당신이야? 돈 말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 야.
2: 됐네!
3: 청소야!
2: 야! 벗었다.
3: 야, 빨리 와라, 빨리.
2: 야, 야. 아니야, 야. 아줌마야, 아줌마야.
0: 야, 청소해 왔어. 반갑소, 야.
2: 야, 야.
0: 안 써?
2: 아니, 아니, 아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3: 야, 어째?
2: 아줌마, 안 써, 안 써, 안 써.
0: 어, 어째 돼요?
3: 아, 어째 그래니?
2: 핸드 옆에 안 써.
3: 어째, 어째?
2: 네, 야. 두 번째, 야. 큰 전화 안 당하겠어.
0: 뭐?
3: 야야야야야!
0: 이래시마 이래시마 우리 무슨 절 받을 나이라고 제가 그래.
2: 야야야야야!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무리 바빠도 여기 안 써. 야, 온 청동판에 그래 고향이 늙으라고
3: 무슨 게? 야, 내 그럼 아바이 대배우니?
0: 아이, 나는 할머니요.
2: 아이 아이고, 근데 어르신란 말이야 어르신. 저 해님에 내 아이 뭔다 청소야 잘 되기를 바란다며 내 손 꼭 받아줘.
3: 그럼 받아볼까?
2: 받아야지!
0: 여보, 주책은
3: 받아보지 뭐 그럼.
0: 아이, 식전 아침부터 전화하자는 목적이 영 건전하셈다.
3: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이렇게. 청소!
2: 야야야야!
3: 그럼 니 자료 한번 받아볼까?
2: 저 우사범자! 저 두 분이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자, 형님은 더 젊어지시고 우리 행수님은 더욱 이뻐지시고 자, 건강을 차곡차곡 챙기며 새해에는 거저 돈을 거저 조금만 한 500만 정도 벌고 하시는 사업이 매일매일 휴양찬란하길 바라며 이 동생이 두 분한테 큰절 날립니다. 어휴.
3: 청소아. 야. 그동안 보지 않았대요, 니 문자서 무슨 무렵구나.
0: 여보, 여보, 소름 받았으니 빨리 제배 떠는 사람 주셔.
3: 아, 옳지.
2: 야, 정말 정말.
3: 어째?
2: 사람 웃긴다, 야. 내 뭐 아요?
3: 아예.
2: 야, 이거 봐라. 오늘 한날 그저 세배할 생각만 하다니 아침밥 안 먹고 왔어. 아줌마, 밥을 줘.
3: 야, 마침 우리도 식사조이다. 아, 아침 사 차려.
0: 예, 예, 예.
3: 하여튼 야, 너를 보니 반갑다.
2: 야, 야.
3: 천수아.
2: 야.
3: 그래, 이번 음력설은 집에 가겠니?
2: 가야지. 이번에 아. 무조건 가야죠.
3: 그래.
2: 네, 야. 비행기표 거의 다 예약해놨어.
3: 무슨 게 비행기표?
2: 야,
3: 야. 너는 야, 집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니?
2: 그 비행기 안 타고 뭐 자전거 타오. 야, 정말.
3: 하여튼 야, 너는 야, 돈도 잘 생긴다. 네. 어? 나는 야, 이번에도 야, 기차를 타올 건데.
2: 무슨 게? 아니, 형님 어디 아프세요?
3: 예.
2: 세날 동안 기차 타고 집에 간단 말이오.
3: 아, 그렇지, 그게.
2: 그 좀 어진간 한번 돈 좀 보태 비행기를 타지. 그게 뭐 더 얼마요?
3: 야, 비행기표 누기 뭐 거저 준다대, 어? 야, 이번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야, 고향에 가서 두루두루 이래 댕기면서 선물할 거라 화폐 보면 한 8,000원 들겠더라.
0: 야, 8,000원이라는 게 뭐입니까? 한 10,000원 넘어 들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예. 10,000원?
0: 야!
2: 야, 나는 3만원이 없으면 집에 갈 생각도 해요.
0: 호호, 청소해. 어? 죄송마야, 돈이 3만원 있으면 장가를 가, 장가야? 빨리.
3: 야야야,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 해야 돼야 만원 푼푼하겠는데.
0: 그래.
3: 무슨 돈 그렇게 쓰니?
2: 아, 형님 좀 생각해봐. 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나 뭐 한 만원 터지겠지? 거기다가 내 이번에 간다고 동사만을 또 해야 되겠지? 아이. 그거 어떻게 내 또 가래 돈 써? 내 또 1차부터 쫙 내리받아 또 나면 그게 또 한 만원에. 이래 뭐 두루두루 쓰느라 뭐 애째 3만원도 빠빠.
0: 청소해. 전에 동창들은 쟤 한번 내려갈 때 뭐 제정국에서 내려왔는가 하겠어냐.
2: 남자는 토익해야 돼. 이야 돈이라는 게 써야 생기는 법이란데.
0: 야, 있는 돈도 쓰면 없어지는데 없는 돈이 하늘에서 호망 떨어지요. 아 맞다. 듣자에 제 여자들인데도 투자 적 제게 한다더구만야.
2: 맞소. 나는 야 종래로 여자들 돈 안 있어. 그게 째째하게 남자라는 게 여자 신세 보겠어?
0: 제 신세 질세 있어. 아이고, 사흘이 멀다게 여자들 바꾼다더구만.
3: 에이,
0: 아니, 맞다니까?
2: 바꿨어? 바뀌었지?
3: 뭐 바뀌우다 해.
2: 아, 요즘 여자들이 자꾸 남자를 바꾸는 바람에 내 고사리에 바뀌어 들어갔단 말이야.
3: 이래?
0: 어, 에휴, 정말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3: 야. 왔었던 바뀌었더니야 빨리 밥을 먹으라.
0: 식사나 식사나 하셔.
2: 형님
3: 어째?
2: 내 정말 무슨 일을 만나가 봐야.
3: 아.
2: 내 아야 어째?
3: 어째?
2: 밥상에 장국이 없어.
3: 아 이거 당신 아까 장국
0: 그랬는데
3: 못 빨래네요.
2: 장국 먹기 싫어 왔는데.
0: 여보,
3: 야?
0: 석 키우지 마시오.
3: 야야 나나 그래

0: 자, 밥 먹어라.
1: 야, 형님에.
0: 어째?
1: 어째 내일은 어째 이렇게 아니요?
0: 아, 어째 또 무슨 일이니? 어?
1: 야, 말도 마. 속골이 아파 죽겠어.
0: 야. 꼬리 치지 말라. 야, 이 어째 이래니? 니 그러다가 야, 그 고라냈니 싹 초도부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2: 저 무슨 일이 감이야? 원래 너 어더랬지? 한국에서 3천만, 미국에서 10만 달러 온다 말이오.
0: 그런데?
2: 그러게요. 서울이 딱히 와가지고 돈을 못 찬다제요.
0: 야, 네 돈을 못 찬데 내하고 무슨 관계인가?
2: 야, 이 형님 봐라. 내 돈을 못 찾으면 집에 어떻게 가오?
0: 아, 그럼 은행 카드를 가서 쑥 긁으래요?
2: 그게 문제란 말이오.
0: 어째?
2: 야, 어째 노래방에 갔다가 카드를 잊어먹었어.
0: 무슨 게?
2: 야, 난 어째야? 카드를 잃어버린 배에 왔는지야? 돈을 좀 쓰자, 카드를 잃어버려.
0: 야, 은행 카드를 잃어버렸으면 야, 책가다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
2: 했지.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래랍대.
0: 무슨 게? 아, 맞다. 그게 한 일주일 걸린다. 야, 그거 너 아이 됐구나, 이범에.
2: 조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범에. 한 3만 원 먼저 떠올까?
0: 무슨 게?
2: 아, 내야. 보름 후에 3만 5천 원 드릴게.
0: 3만 5천? 야. 돈 벌기 이게 쉽네.
2: 야, 쉽대고. 아니, 저, 형님. 이후에 내가 뭐 더 쓸 리심 내가 말아. 50만 정도는 희쭉 웃고 빌려줘.
0: 50만?
2: 야.
0: 야. 내 기름 쓸 일 있으면 니하고 말아.
2: 그래. 아야. 이거 말아. 형님이 집도 쓴다면 50만이 알아. 100만까지. 리자 없이 돌려줘.
0: 졸은 대단하다.
2: 그래.
0: 야, 내가 좀 생각해보자,
2: 야, 암만 언제도 고향 사람밖에 없다는데, 형님의
0: 어제.
2: 고맙소.
0: 야, 이래서 말아. 야, 으스라다, 야. 좋다, 기름내야. 야, 이런 거냐, 그래도 영도에다 청실해봐야 되지.
2: 영도라.
0: 야, 우리 집 재정부자에서 그, 아, 이보.
3: 예?
0: 야, 돈은 3만 원 구워달라.
3: 뭐? 돈은?
0: 보름 후에 3만 5천 준다.
3: 무슨 3만? 아, 맞다. 저 청소해.
2: 어?
3: 쟤 혹시 이불 돈을 꿔서 내게서 꾼 돈을 갖자는 게 아니요?
2: 아줌마, 무슨 말아오? 아야, 저 쇼츠이 정말 돈 아이겠어 싶대.
3: 쇼츠이라?
2: 야, 내 그날에 그 아줌마 돈 빌려갈 때 그 같이 온 친구 있지요? 그 꼬리크다 만나.
3: 아, 야.
2: 그 돈 아이겠대.
3: 허허, 쟤 지금 무슨 험한 소리를 하고 있어?
2: 야, 내 이 새끼 내가 막 부탁기만 하면 다리 까고 훌쩍해버려. 저 새끼 사람질 못한다, 저기.
3: 청소해. 그 시어처이도 혹시 쟤처럼 카드를 잊어버린 게 아니요?
2: 아니란데. 저 새끼 저기 짜배판. 아줌마. 내가 요건 돌아왔을 때 처리하고야, 형님에.
0: 어째?
2: 아까 내 요 일이 아니될까?
0: 아, 그.
2: 아야, 정말. 내가 아줌마 양천 거지야? 한 채, 3만 7천 원 드릴게.
3: 뭐?
2: 아야, 이게 뭐야? 정말 형님이 5천 거짓겠구나. 내 그림보다 이 4만 양천 원 한신에 드릴게. 여름 깨끗하지며.
3: 청소해.
2: 야,
3: 제 작년에 2천 원은 생각이 아니나오.
2: 작년에 2천 원.
3: 형, 제 생일 챈다고 2천 원 꿔간 게 미네 기억이 아니나지.
2: 아야. 여기 사업이 조금 바쁘다 보이.
3: 정말.
2: 그럼 내가 말이 나왔던 말이 요 2천 거짓 합해서 4만 4천 드릴게. 그거랑 다 물었지며?
3: 야, 됐어. 이제야 돈 말을 그만하고 식사는 하고 여기 들자.
0: 야, 말은 말로 다 무는구나.
3: 야, 빨리.
0: 야, 어서. 빨리 밥이나 먹어라.
2: 정말이야. 아유, 난 정말. 아,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
3: 어쩌랄까?
2: 아이고, 돈 버전 로인들한테 그 송아지 잡아준다 말도 거짓말이 되지. 아유, 그 동참 안에 한다는 것도 물거품이 되지.
3: 야,
2: 이 남자라는 건 신념이 딱딱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야?
3: 청소해. 야, 저는 고향에 내려가는 게 동창만에 할라 내려가오. 정말 답답하.
0: 야, 너는 뭐 동창만에 해달라고. 야, 집에서 녹이 부르니? 어?
2: 야, 형님도 어찌나 내려가는 게 그래 체면 좀 쳐야 되죠.
0: 무식이라고?
2: 아이, 큰 청도판에서 사업을 믿는 시야 따는 게 빈털터리를 가보. 그게 낯이 깎이 어떻게 있어?
0: 아이고.
3: 야, 제 고나치 어디 더 깎일 때 있어? 사람이라는 게 야, 질성 있게 살아야 돼요.
0: 그렇지, 그래.
3: 에휴.
0: 야, 이놈아. 이 고야에 가서 자랑하기 싶어 하는 심정이야. 나도 할 만하다. 어째 그렇게니? 나도 한 가지다.
3: 그래.
0: 그러나 사람이란 거는 진짜 실속 있게 일을 성공해야 네 진짜 그 재미 선다 말다 알만하에
3: 맞어.
0: 정말. 같은 게. 아 정말. 야, 네 그 우리 마을에 그 우대석이라 알지?
2: 어쩌버라고.
0: 야. 아 지금 떠앙땅 거리는 부자다 우리 마을에서는.
3: 맞어.
0: 무슨 알긴 알 그 말.
2: 너요? 요즘 아이 군이 그래 가라. 가 그 새끼 그게 마당 숲에 누르매다. 큰 판에 붙어겠다 그게.
0: 야. 저... 너는 입만 열면 어째 그런 소리밖에 안 해. 남들은 큰 돈 벌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갈 때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래 놀고 있었는가 하니, 어? 야, 가, 응? 남들이 버리고 간 땅, 엉땅 끌어들여가지고서 광역농 수법으로 농사를 해서 지금 부자 된 게다, 부자.
3: 제 재떨이 생각나지?
2: 그 개떨이 그래요?
3: 아, 맞어.
2: 개떨이였지.
3: 그냥 안쪽에 하고 몽고에 갔으냐, 개를 사와다가냐? 개정 살았는데 야 연변 지방 개처럼 키워가지고 개로배랑 소문 났어.
0: 그렇지. 야 니어 서시장 모텔 쫙 가서 로만들하고 물어봐라. 모르는 사람 없다.
3: 맞어 맞어.
0: 어 그리고 야 니 그 고달수 알지?
2: 코타대.
0: 아 코타대. 야 가 지금 목축업을 하는데야 뭉치도 못다 뭉치도 안.
3: 맞어 맞어. 그리고 그 영수하고 경호 생각나지?
2: 야.
3: 저 뒷산을 맡아가지고야 과일나무하고 삼재배를 했는데 야 돈을 벌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0: 뚜르르하게 산다 모두 지금.
2: 아이고야. 아유 조그만 때 내 허는 허각작 불고 내 앞에 줄을 쫙 섰나 나들이.
3: 이야 죄송합니다.
0: 아이고야 쟤 되겠어.
4: 핸드맨
0: 어때?
2: 내 지금 래도 집에 내려가 무슨 일들 하자 뭐 좀 늦잘까?
0: 늦다해. 야 니 정말 야 그 생각 잘했다.
3: 야.
0: 네 어느 때까지야 이 계획지에서 떠돌이 생활만 하겠니, 어? 너도 이젠 좀 마음을 잡고 고향에 내려가서 좀 열심히 한번 좀 살아봐라.
3: 맞어.
0: 그럼 잘 살 날 꼭 온다. 네 어디 골이 나빠? 어?
2: 이봐, 야 어디 골이 나빠?
3: 맞어. 쟤 어디 머리 나빠?
0: 그렇지.
3: 쟤야 그냥 돈을 잘 꼬고 그다음에 또 여자를 잘 꼬지는 그 쟤요. 제 골세다 사람 아니야?
0: 그렇지.
3: 아, 그럼 아이 될 게 뭐 있겠어?
0: 아, 다 아니지.
2: 딱 무슨 잘 살겠지 않겠어. 아, 무슨 좀 하자이. 손에 뭐 징계란 게 있어야 하지. 아, 거기다가 무슨 밀어줄 사람이 있는가?
3: 아이, 청설. 쟤 어디 밀어주기 쉽게 넣어. 야?
2: 아, 난 정말 살기 싶은 생각이 없단데. 아,
0: 야! 니 그래 정말 이제라도 제정신 차리고 딱 살 생각 있니? 어?
2: 어째 없겠어.
0: 정말이야?
2: 아 정말이자고.
0: 정말이지?
2: 야 내라고 왜 가냐 하는 일도 내가 못하겠어.
0: 그게 니 진짜 결심이야?
2: 야 형님 내 정말 하는 일이라고 말해서 내야 지금부터라도 내 사람질 못한 날에는 내 대보다도 못하오.
0: 됐다. 그 말 한마디면 됐다. 니 의견아 우리 이번에 고향을 내려가는 주요한 목적은 내하고 그 어? 대석이 어? 같이 합작해가지고 하나 한몫을 하겠는데 그런데 야 니 딱 내하고 같이 고생해볼 생각 있니?
4: 형님 어. 정말이요?
0: 야 정말이지 그게 내 니하고 농담하긴 뭐라
3: 맞어.
4: 야 형님 정말 고맙소.
2: 자 그런데
0: 어째 또 무슨 일이니?
2: 야
3: 어째랄까?
0: 아 옳소. 야 내 내약 물어보자. 네 여기서 딱 청산해 비디오 몽땅 얼마야?
3: 아 여보.
0: 야?
3: 여보.
0: 아 이거. 야 야부터 먼저 살고 먹여.
3: 야 그래도 그렇지.
0: 아니 이게 사람을 살리는 문제라니.
3: 야 정말.
0: 야.
3: 야.
0: 그래 뭐도 얼마야?
4: 아 10만 돼요.
0: 뭐, 10만?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 그 10만 먼저 돌려줘.
3: 아 여보.
0: 네 여기 비디오 그저 깨끗이 청산해라. 어? 그리고 이번에 고향을 내려갈 때는 깨끗한 몸을 내려가서 조금 열심히 두 손 잡고 살아보자 임마.
4: 형님 아줌마 정말 고맙소.
3: 아유 정말 청소해. 쟤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아보. 야 저는 정말야 형님 한 분만은 잘 뒀어.
0: 에이 미세
4: 아줌마 내야 두부의 은혜를 정말 죽을 때까지 내 먹어 있겠어. 아야, 형님이야, 두부 저를 봤어.
3: 야, 지 하루 아침에 저를 몇 번 나오? 야, 정말 지 저라는 배우 왔지요,
4: 이거네야, 내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요. 자, 박수.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5: 장춘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6: 네, 저는 장춘시 서준석 군중예술관에 출근하고 있는 신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심양에 생활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항상 부모님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원하면서 김선희의 노래 부모 노래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여름이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땀 흘려 지으신 토전에는 푸르싱싱한 채소와 과일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고 겨울이면 지금처럼 스케이트장에 가지 않아도 마당에 눈이 쌓이면 마음껏 썰매로 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리철 씨의 부모님은 20년 전 자식들을 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전등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리철 씨는 요즘 들어 어릴 적 뛰놀며 자라던 고향 마을이 더욱 사무치게 그리곤 한다면서 당장이라도 고향 마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노래 고향의 구미열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동심이 묻어있는 곳이기에 고향의 산과 물이 제일 좋고 고향 친구가 제일 편하며 고향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외로울 때나 그리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반겨주시는 자애로운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계십니다. 고향에도 자주 찾아가고 부모님에게도 자주 무난 인사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교정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 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번 일어난 일을 되돌리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되갚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이 엎질러지면 다시 그 물을 원래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이나 실수 또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과거의 일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종종 후회나 실수를 다루면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고치거나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때로는 이 속담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더 이상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의 유래는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농업사회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논밭에 물을 대는 일은 그 당시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다루는 일은 생사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물이 한번 엎질러지면 그 물을 다시 그 자리로 되돌리기 어려운 것처럼 한번 일어난 일이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담은 농업 외에도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나 지나친 후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한 농부는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작은 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만 수로의 일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급히 수로를 복구하려 했으나 물이 이미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그 물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허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리려는 시도와 후회의 감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부는 한참을 후회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농부는 비록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물을 다루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후회와 반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실수나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과거의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그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며 자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0: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투자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는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수나 실패는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비해 지금이 더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예산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역시 이 속담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속담은 우리에게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쓸모없는 감정이 됩니다. 과거를 반복하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에 빠지기보다는 현재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며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얻은 지혜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후회, 실수, 교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물을 엎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며 인생에서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늘은 건강한 아침을 여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좌우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그 변화가 하루를 어떻게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실용적이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소개하니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는 속담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지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더 길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더 차분하고 안정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아무리 긴 시간을 자더라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여전히 졸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저녁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방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화면을 꺼두는 것이 숙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피로를 커피나 녹차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러한 음료들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저녁 시간에 마시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차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모마일차나 레몬밤차처럼 수면을 촉진하는 허브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고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악이나 명상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루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관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면 그에 맞춰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몸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점차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그 리듬을 익히고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는 시간만큼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은 일상적인 리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의 에너지와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30분만 투자해도 그날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면 몸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또한 아침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을 잘 맞이하는 사람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하루 동안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다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날 하루의 기분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아침에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이 수분을 잃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특히 밤새 땀을 흘리거나 천 조절을 위해 수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몸은 탈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이 상태일 때 바로 아침을 먹거나 커피나 차를 마시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은 체내의 수분을 더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미 탈수 상태인 몸에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몸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고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피로 회복을 돕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마신 후 몸은 점차 기운을 차리고 그로 인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며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용적으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그 이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급하게 아침을 먹기보다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적응하기 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신 후 몸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며 그때 가벼운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몸에 더 부드럽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을 마시는 것이 처음에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몸을 좀 더 부드럽게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며 위를 자극해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기에 더욱 적합합니다. 물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갑자기 모든 일을 시작하기보다 잠시 여유를 두고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목 스트레칭이나 팔 돌리기와 같은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더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루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아침마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선택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기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오전 내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등을 골고루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시리얼이나 귀리죽, 계란, 그릭 요거트, 과일 등을 포함한 아침 식사는 장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체내 근육을 강화하고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아침에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릭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추가한 간단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해줍니다. 또한 오트밀에 아보카도와 계란을 더하면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세요. 아침은 단순히 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하루의 시작을 더 차분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거나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명상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상태를 안정시켜주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을 통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심호흡을 한 번씩 해보세요. 이런 작은 명상과 호흡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생산적이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강한 아침을 여는 습관들은 여러분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물 마시기, 스트레칭과 운동,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이러한 습관들은 하루를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이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점차 하루를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시작합니다.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건강한 아침 습관을 통해 더 나은 하루를 맞이해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7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또 어떤 일련의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교정들이 시행됐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0: 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외투자분야의 첫 번째 행정법규인 대외투자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개인 투자자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개인이 레드 칩 구조를 통해 진행하는 규경 투자 그리고 기타 형식의 조직이나 통제권을 얻기 위한 대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부, 세무청국, 국가의료보장국 등 5개 부문과 연합으로 초과 연령 노동자의 기본 권익 보장 잠정 방안을 출범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령 초과 노동자의 권익을 명확히 한 특별 규정으로 우리나라 현행 노동 법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용 단위와 연령 초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 보수, 휴식 및 휴가, 노동 안전위생, 산업재해 보장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네,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 조례가 최근 공포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신호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개점 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정부 부문의 행정행위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정한 실시 조례에는 여러 가지 재심이 가능한 사항을 보충하고 명확히 했는데 행정기관에 의해 불신임 징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약 등록 관리 전문 규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종약 설명서의 금기, 불량 반응, 주의사항 등 어느 하나라도 이 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네, 즉 2026년 7월 1일까지 의약품 재등록 신청 시 여전히 불명확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재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마약금지위원회 办公室은 6월 17일 디플로오로엘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류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디플로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 마약 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칸나비신류, 니친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가의료보장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과 산재보험약품 목록 및 산업건강보호혁신약품목록 2025년의 통지에 근거하여 2025년 목록 조정에서 성공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베나루 페타이드 주사제, 만루트 나트륨 캡슘 등 8가지 협의기간 내 단판약품에 대해 약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의 과도기를 부여하고 2026년 6월 말까지 의료보험기금은 원래 지불 기준에 따라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과도기가 끝난 후 상술한 8가지 약품은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한편 7월 1일부터 두 가지 강제성 국가표준 전동자동차 안전요구와 전동자동차용 동력배터리 안전요구가 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동자동차 안전 새 국가표준의 원터치 전원 차단을 실현하는 장치는 물리적 전원 자침 장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차 차량 하부 충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신규 추가했으며 정비 시의 차단 장치 요구 등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네, 배터리의 새 국가 표준에는 열 확산 테스트의 기술적 요구 수정 및 테스트 항목 신규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1: 하나, 둘, 셋.

네, 여름은 기온이 상승하고 곤충이 활동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밝은 노란색이나 녹색 옷을 입고 거리에서 걸으면 종종 작은 날벌레가 주변을 둘러싼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색상의 옷이 작은 날벌레를 더 쉽게 요인하는지 궁금해할 것인데요. 네, 그럼 그들의 침입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권총의 세계에서는 색과 빛이 그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빛, 온도, 습도, 화학물질 등 외부 잡기에 대한 권총의 선호 또는 효모 반응을 권총의 추성이라고 합니다. 네, 추성은 먹이를 찾고 짝을 찾으며 서식 환경을 선택하고 적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총의 색에 대한 추성을 추색성이라고 하고 광원에 대한 추성을 추광성이라고 합니다. 네, 권총의 종류에 따라 색상에 대한 선호도가 다릅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노란색과 녹색은 대부분의 권총들이 선호하는 색입니다. 동시에 포화도가 높은 색일수록 권총을 더 잘 유인하는데 포화도가 높은 밝은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은 네, 포화도가 낮은 연한 노란색 옷을 입는 것보다 곤충을 유인하기 쉽습니다. 곤충이 색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은 주로 그들이 복잡한 시각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곤충의 시각 시스템은 겹눈과 혼눈으로 구성되며 권총은 겹눈에 의존하여 색과 빛을 더 많이 감지합니다. 겹눈은 많은 작은 눈으로 구성되며 작은 눈마다 독립적인 이미징 시스템으로 카메라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눈의 개수가 많을수록 권총의 시각적 인식이 더 명확해집니다. 권총의 시각 시스템이 빛 신호를 수신한 후 이러한 신호는 시각신경중추로 전송되며 일련의 가공과 통합을 거쳐 권총이 다양한 색상에 반응하도록 촉발합니다. 이 반응 기제는 권총이 빠르게 접근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날벌레 진입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날벌레를 피하려면 네, 야외 활동 시에는 포화도가 높은 노란색이나 녹색의 옷을 피하고 보호 안경을 착용하며 구충제나 방충 스프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습관이 하나 있다고 장담하는데 바로 아무리 더워도 항상 배를 덮는 습관입니다. 네, 우리 중국 사람은 특히 배꼽을 꼭 가려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럼 왜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배를 가리고 자야 할까요?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생리적 구조로부터 볼 때 배꼽은 복벽의 가장 박약한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네, 표피가 얇고 장벽이 약하며 피하 근육 지방 보호가 부족하고 신경 말단이 풍부한 복막에 밀착되어 있기에 외부 자극에 민감합니다. 하여 찬바람을 쐬면 복통, 설사 또는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기 쉽기에 네, 더워도 배를 가리고 자야 합니다. 네, 현대 연구도 보여주다시피 네, 얇은 담요를 덮었을 때의 적당한 압박감은 안정감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엔 차천성 자공시 연탄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거진 선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지인 시리즈 중 47번째는 옛 수송로의 보석으로 불리는 선시입니다. 선시 고진에 들어서면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숨은 듯 산과 물속의 선시는 그렇듯 순박하고 그렇듯 원초적입니다. 부계하 기슭에 자리 잡은 선시는 1400여 년 전에 수조 때 형성된 동네로 정연 문화를 토대로 조성되고 발전해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옛 동네입니다. 과거의 선시는 부계하연 안에서 중요한 부두의 하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 선시에는 오젯날의 풍모를 보존한 고건물과 절, 차당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시는 4개의 거리와 4개의 옛 도시, 5개의 절, 3개의 부두, 3개의 폐방, 9개의 비서, 풍성한 불교 문화로 내외 이름을 떨치고 정여음의 수송로에 위치한 원인으로 옛 수송로 위의 보석으로 불리웁니다. 선시는 부계하의 기슭에 자리 잡은 동네가 선녀가 모로 누운 듯한 모습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선탄이라 했습니다. 또한 선선은 긴 룡이 남북을 관통하는데 성문을 닫으면 간방으로 변하는 구도를 가집니다. 모두가 거풍스러운 선시에는 옛스러운 풍속과 아름다운 전설, 순박한 민요 등으로 선시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사천의 고대 문화를 연구하고 사천의 민속 풍토를 읽는 데 좋은 표본으로 됩니다. 선시 입구에 위치한 선시 배방은 기둥 4개, 문 3개를 가진 심플하면서도 대범한 느낌을 줍니다. 선시 배방을 지나면 바로 정가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가의 오른쪽에는 원래 강서묘라는 이름의 절이 있었는데 절은 사라지고 오늘날은 일반 가옥들이 졸지어 있습니다. 대신 특이한 것은 자그마한 운물입니다. 과과정이라고 하는 이 운물은 물이 맑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물을 길어도 물이 졸지 않고 항상 똑같은 수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수돗물이 있지만 아직도 이 운물의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시에는 관문 5개가 있습니다. 정가의 하단 관문에서 멀지 않은 쪽에 위치한 부도에는 지금도 페리선이 오갑니다. 부도에서 조금만 올라서면 정가이고 거리 량켠에는 백화점, 식당, 오디오 가게, 식품 가게 등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관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쇠를 만드는 곳과 차를 마시는 곳이 나란히 위치합니다.

예, 매일 이른 아침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찻집으로 밀려듭니다. 그 찻집에 들어서면 요고한 역사의 옛 동네와 접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찻집의 사람들이 많은 세월 동안 옛 동네와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에는 정가 외에도 청석을 깔아 꾸민 옛거리가 얼기설기보도 어젯날 소금 수송로 위에 보석인 선지는 오늘도 여전히 아늑하고 소박하고 우아하고 흥성거립니다. 진가사당은 3,400년 전 청조 때 소금업자인 진씨네 가문의 행사장입니다. 정문과 허를 지나면 기화이초가 만발한 뜰이 하나 나오고 계속 앞으로 나가 덜계단을 올라서면 더 큰 홀이 나타납니다. 그 홀을 지나 더 나아가면 더 큰 뜰이 보이는데 그 뜰에는 온갖 꽃나무와 풀이 무성하고 그 속에서는 귓맛 좋은 새소리까지 들립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키 높은 벽을 가진 건물이 막아서고 그 중에서도 안채는 더욱 높이 솟아 웅장합니다. 천지의 소금 문화를 보는데 가장 좋은 장소는 남화궁과 천상궁, 천주묘, 호광묘, 강서묘입니다. 천주묘와 호광묘는 이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고 강서묘도 터만 남아있는데 이런 건물들의 이름에서부터 그때 당시 중국 각지의 소금업자들이 이곳에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으로부터 이곳에 모여든 소금업자들은 지역별 단합과 각자의 이익을 위하고 각자가 신앙하는 신령을 모시기 위해 지역별로 사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1692년에 지은 일명 금교사라고도 하는 남화궁과 1850년에 지은 천상궁은 고건물의 건축 예술과 불교 문화의 운치를 보여주는 종교 건물입니다. 붉은 담벽과 검은 기와에 날아갈 듯한 처마, 생동한 조각물 등이 저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금교사는 처음에는 이곳에서 소금 장사를 하던 법근과 광동인들이 지었는데 후에 스님들이 입주하면서 이름을 금교사라 하게 되었습니다. 금교사가 다른 절과 다른 점은 거리가 절을 경유하기 때문에 거리가 절이고 절이 거리인 구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절로 통하는 좁고 긴 거리에 무대가 하나 있고 그 무대 주변에는 항상 복을 기원하는 신도들로 붐빕니다. 금교사의 후문을 나서면 바로 물가에 이릅니다. 물가에 자리 잡은 돌로 된 담과 돌궐상에 언제나 로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환담을 벌입니다. 그 곁에 고요한 무리에는 잠자는 듯 선박이 멈추어 조화를 이룹니다. 오랜 세월 쉬지 않고 흐르는 부계하는 옛 두부의 바위를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사당과 절, 건물에 옛스러움을 입혔으며 그로 인해 물가의 사람들도 고대 사람인 듯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선지를 만들어 선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사천성 자공시 연탄구에 위치한 선지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네, 자공에서 선지로 오가는 교통편이 많고 송도 금사버스터미널에서 매일 8시 50분에 선지 직행버스가

0: 네, 남은 시간 MC 몽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 조용수, 위드서 인형, 그리고 MC 몽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니,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행복해지니.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람, 정성의 양로원 할매 할배 모여 온다네. 너희님들을 욕회하시라 춤 노래 배워주면서 소중한 여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으로 좋고 좋다네. 간호원 저마다 뿌리를 박은 요람,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쁜 천사들, 친인 마냥 건강 채미로 체크도 하여 주면서 언제나 반겨 웃는 얼굴로 봉사한다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말로 좋고 좋다네. 참말로 좋고 좋다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초로 작곡, 황명월의 노래,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할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 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 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비는 전국 졸업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축제와 도시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학예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흥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예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하얼빈 극지 공원 동부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비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제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예술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단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곡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현실, 가상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4회 할빈 국제 맥주 축제가 7월 초 할빈 빙설 대세계 공원 내에서 개막합니다. 여해에 따르면 이번 맥주 축제는 맥주 핵심 구역, 미식 체험 구역, 무형 문화재 등불 구역, 문화 공연 구역 등 8대 기능 구역으로 조성돼 음주, 미식, 휴식, 관광 등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축제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공원 내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 대형 맥주 거래센터가 들어서며 드림 대형 무대, 맥주 가든 소형 무대, 셀프 캠핑카 집결지, 야구장, 농구장, 야외 눈놀이 구역, 에어돔 놀이 왕국, 반려동물 동물원 등 다양한 레저 공간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 운영 기간 동안 백인 테마 퍼레이드,
불꽃놀이, 드론쇼, 화로 공연 등 수많은 볼거리가 연이어 펼쳐지며 2026년 할빈 제2회 도시축구 슈퍼컵 대회, 2026년 할빈 제1회 도시 농구 슈퍼컵 대회,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주간 등 주요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즘 할빈 빙설 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는 빙설 테마 공연인 만남 할빈, 할빈 얼음쇼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리허설 현장에서는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 장면을 재현한 오프닝 댄스, 감동적인 독창, 몽환적인 피겨 스케이팅, 러시아의 우아한 청춘가 물씬 풍기는 춤, 유럽 전통 민속춤, 열정적인 프랑스 캉캉예르기까지 매 종목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미국, 브라질, 영국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며 골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전문 무용수, 신세대 톱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분 동안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빙상 발레, 고공 고개, 발코니 음악, 패션쇼, 홀로그램 영상 등 6가지 예술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빙면 공연 무대, 고공 고개 전문 장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홀로그램 스크린,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 등을 마련해 다층적이고 몰입감 있으며 고품질의 시청각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할빈 얼음쇼는 맥주축제 개막 당일 공식 초연될 예정입니다. 이번 맥주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공원 내에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문화재 등불구역을 처음으로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공원에서 무형문화재 천둥회를 감상하며 중국 미항만의 낭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맥주축제 기간 동안 몽환 빙 빙설관, 사계절 놀이관, 빙설 미식관 등 3대 실내 공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1번째 시간입니다.

친척 친구들이 축하를 받으며 신혼살림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드디어 성거리와 성금이 결혼 날짜가 가까워온다. 성금이는 드디어 성거리와 결혼식을 올렸다.

0: 결혼식을 원만하게 치른 그날 저녁, 성금의 어머니가 소주 한 병에 과일과 간단한 안주를 담아들고 방으로 들어온다.
1: 여보, 안 주무시죠?
2: 잠이 안 오는군. 아니, 당신 술은 왜 들고 들어?
1: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나랑 같이 술 한잔 할래요?
2: 술? 아, 당신이 어쩌다가?
1: 오늘은 마시고 싶네요. 술 친구 좀 해줘요, 여보.
2: 그러지.
1: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술 안주를 준비해왔으니 우리 여기서 술 한잔 합시다.
2: 여보, 내가 한잔 따라주지.
1: 좋아요. 여보, 오늘따라 집이 너무 조용하죠?
2: 그러게, 20여 년을 끼고 살던 딸을 드디어 시집을 보냈으니 이젠 이 너른 집에 남았구만.
1: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요. 좋은 날인데, 기쁜 날인데, 내가 왜 이러죠?
2: 그러게, 좋은 사위 만나서 딸을 시집 보냈으니 기뻐해야지. 기분이 왜 그럴까? 술 한 잔에 취해서.
1: 네.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한데 왠지 또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우리 이제 정말 늙었나 봐요.
2: 늙었지. 세월이 참 빠르고, 당신도 그동안 내 시주 드느라 수고가 많았구만. 자, 오랜만에 둘이서 한잔 하기요.
1: 그래요. 자식이라는 건 결혼을 시키고 나면 남이고 결국은 남편만 내 편으로 남는다는 말이 아마 이런 건가 봐요.
2: 누가 아니라고? 한 잔 더 따라주지.
1: 그래요. 우리 한 잔 해요.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하여.
2: 그래, 행복을 위하여.
0: 성금이가 결혼하던 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둘이서 소주 한 병을 굽냈다.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 어머니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술을 마시고 싶었다. 그 술은 아마 지나온 세월을 비워낸 허전함. 새로 시작하는 자식의 인생을 빌어보는 부모의 깊고 깊은 마음샘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물.

0: 내 죽겠는데.
1: 그러지 말고 성급이 여기 와서 조금만 더 누워 있어. 얼른.
2: 참 늦잠꾸러기. 당신이나 좀 더 쉬세요. 난 출근 준비해야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모두 일어나신 것 같군요.
1: 혜원이가 학교 가니까 아침마다 밥 먹이고 데려다 주자면 이 시간엔 일어나야지.
2: 아, 그럼 성글 씨도 얼른 일어나세요.
0: 그럼 그러지.
2: 나 먼저 나가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3: 세기, 일어났어?
2: 네.
4: 일찍 출근해야 할 텐데 얼른 준비하고 아침 먹소.
2: 네, 두 분 편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같이 거두려 하는데 제가 좀 늦었네요.
4: 아이고, 늦긴. 아침 준비는 걱정 마. 성금이는 밥 든든히 먹고 출근하.
2: 네. 혜원이는요?
4: 아직 못 일어난 것 같구만. 저녁 늦게까지 제 엄마 목을 꼭 붙들고 쫑알거리더만 피곤한 모양이요.
5: 인자 깨워야지.
2: 네. 아, 저 어머니, 전 아침을 별로 안 먹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4: 아이고, 그건 안 되지. 그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하. 한서, 밥도 줄 테니 얼른 먹고 출근하.
2: 아, 그럼 밥은 제가 담을게요, 어머니.
1: 어머니, 아버지.
3: 어이구, 우리 혜원이 깨났구나.
4: 아이고, 모두 다 일어났구나. 자자자, 다 들어와. 우리 아침 먹자.
2: 네. 혜원이 잘 잤어?
6: 네.
7: 숙모한테도 편히 주무셨어요. 인사해야지.
6: 숙모 편히 주무셨어요?
2: 그래, 혜원이는 엄마랑 같이 자서 좋았겠구나.
6: 네.
2: 오늘은 엄마랑 같이 학교 가는 거야?
7: 그래야지. 우리 혜원이 곁에 있을 날도 며칠 없는데 그동안은 엄마가 데려다주고 수업 끝나면 또 데리러도 갈게.
6: 네.
4: 성희야, 넌 언제 간다고?
7: 모래티키 끊었어요. 회사 일이 많이 밀려서 인천 돌아가야 해요.
6: 엄마, 벌써 이틀 후에 또 간다고요?
7: 그래.
2: 성글 씨, 자, 밥 받으세요.
4: 성금이, 성글이 밥을 왜 그리 적게 떴어? 네. 모자랄 것 같네. 좀만 더 뜨어.
1: 어머니, 됐어요. 저 이만큼이면 돼요.
2: 아침이라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지 못해서.
4: 아이고, 밖에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집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너 전에는 밥 한 고기는 다 먹었잖냐?
2: 네, 밥그릇 줘요. 성글 씨, 좀 더 담아줄게요.
1: 이만하면 된다는데.
7: 성거라, 그냥 하던 대로 해. 성금이, 우리 엄마가 워낙 아들에게 유별난 엄마요. 앞으로 습관되면 괜찮을 거예요. 자, 혜원아, 우리 혜원이 밥은 엄마가 떠줄게.
6: 네.
4: 성금이, 시아버지 밥은 이 정도면 돼요. 때마다 정량으로 식사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 정도만.
2: 네, 알겠어요.
8: 시댁에서의 아침 밥상을 마치고 성금이는 부랴부랴 출근길에 올랐다. 혼자에서 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둘이서 여럿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한 식구가 되어가는 길은 멀고 긴 듯 싶었다.

0: 수업 끝났어요?
1: 어. 아휴, 힘들어. 다음 주에 공개 수업이라 요즘은 수업 형식이나 수업 도구들에도 더 각별히 신경 쓰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된다야.
0: 그럼요. 공개 수업 한번 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많이 신경 쓰이고 솔직히 부담이 가요. 그쵸?
1: 누가 아니래? 아, 내 차례도 오라지 않을 거야. 미리 준비해둬.
0: 저는 뭐 그때 가서 보죠. 근데 우리 새 신부

0: 요즘 결혼 생활은 어때? 아주 깨알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언제 결혼통 한번 내야지.
1: 네, 그래야죠. 언니랑 그동안 저 많이 도와줬는데 남편하고 상의해서 한번 시간 잡을게요.
0: 그래, 기대할게. 아, 그리고 지난번 그 말썽꾸러기 애들은 요즘 괜찮아? 뭐 교환일기인가 뭔가 시키더니 어떻게 실신 잘 되고 있어?
1: 네, 어린애들이라 많이 순진한가 봐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도 적고 서로 바꿔도 보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 글씨는 삐뚤빼뚤해도 애들이 마음이 전달도 잘 되나 봐요.
0: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야.
1: 네.
0: 나도 우리 학급 애들한테 일기 쓰기를 많이 시켜야겠어. 그것도 교환일기로.
1: 네, 학생들 마음을 다스리는 데야 뭐 언니가 저보다 훨씬 방법이 많죠. 제가 많이 따라 배워야 할걸요.
2: 언니 같은 동료 라니와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던 성금이가 뭔가 생각난 듯 서랍을 연다. 혜원이와 함께 교환 일기를 쓰기로 약속하면서 갖춰둔 예쁜 다이어리를 꺼내 첫 장을 펼치고 피를 들어 천천히 몇 줄 써내려간다.
3: 혜원아, 이 세상엔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리고 숙모. 약속해, 엄마 가는 날 웃으며 보내주기. 엄마 없다고 오래 슬퍼하지 않기.

0: 퇴근해 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희가 기다렸다는 듯 반겨준다.
1: 성금이 드디어 왔구만.
2: 네, 형님. 어서. 혜원이도 일찍 데려왔나 보네요.
1: 혜원이가 숙제를 하다가 수학 문제 걸렸지 뭐요. 아, 요즘은 소학교 애들 공부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요? 아까부터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3: 아이고, 여느 때 같으면 학원에서 다 풀었겠는데 요즘은 엄마랑 같이 지내라고 학원도 안 보내고 있으니 이럴 땐 애나구만.
1: 엄마도 참, 뭐가 걱정이에요? 숙모 선생님이 있는데.
3: 그래.
1: 혜원아, 아까 그 문제 얼른 숙모한테 물어봐.
4: 그럴까? 숙모, 이 문제 좀 봐줘요.
2: 알았어요. 옷 받고 있고 인증 볼게요. 혜원아, 잠시만 기다려.
4: 네.
0: 오래도록 기다린 듯한 간절한 눈빛을 감지하며 성금이가 방에 들어가 옷을 받고 있고는 바로 혜원이 방으로 가서 공부를 가르친다. 성금이 덕분에 순조롭게 숙제를 마친 혜원이가 기분이 좋아 펑펑 뛴다.
2: 혜원아, 앞으로 혜원이 숙제는 날마다 숙모가 검사해줄게. 그리고 모를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4: 네, 좋아요. 우리 숙모는 모르는 게 없어. 앞으로 공부는 숙모한테서만 배울래.
2: 그래도 돼.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숙제해. 학원은 할머니하고 얘기해보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4: 그래도 돼요? 나 원래 수학 학원 가기 싫었어요. 선생님도 엄하고 너무 지루했어요.
2: 그럼 그렇게 해. 공부는 이제 숙모랑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혜원아, 지난번 숙모랑 함께 쓰기로 한 교환일기 많이 썼어?
4: 네, 나절로 몇 편 썼어요. 숙모한테 하고 싶은 말도 쓰라고 해서 여기 썼는데.
2: 그럼 숙모가 한번 볼까?
4: 에이, 아직은 비밀이에요. 숙모도 나한테 안 보여줬잖아요.
2: 그래? 숙모도 썼는데 그럼 어느 날 약속하고 바꿔보는 걸로 하자.
4: 네, 좋아요.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2번째 시간입니다.

0: 멈춰 세우고 싶은 시간은 언제나 그러듯 빨리도 지나간다. 이틀 후 성희가 다시 외국에 있는 회사로 떠나야 하는 날이다. 성거리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혜원이, 성금이 모두가 성희를 바래러 함께 공항으로 나간다.
1: 저 이제 그만 갈게요. 다들 들어가세요.
2: 그래,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하고, 응?
1: 네.
2: 우리 혜원아,
3: 조심해서 가세요.
1: 그래, 아버지 어머니도 몸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성골이, 성금이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혜원아, 우리 혜원이 다음에 엄마 만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방학하면 할머니랑 같이 엄마 있는 데로 놀러와. 우리 재밌는 데도 많이 가고 멋있는 곳도 많이 다니면서 실컷 즐기자. 혜원아, 약속해.
4: 아유, 누나, 여기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 비행기 시간 다 됐어.
2: 그래, 얼른 가거라. 우리 혜원이 엄마랑 인사해야지.
1: 혜원아, 우리 혜원이 엄마 한번 안아보자.
5: 엄마, 엄마, 엄마 가지마.
1: 혜원아, 우리 울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엄마가 우리 혜원이 소학교 졸업할 때면 올 거야. 그동안 혜원이도 엄마한테 자주 놀러 오면 되잖아.

0: 싶진 않은데 나 왜 자꾸 갈라져야 돼. 싫어. 엄마 가지 마.
1: 혜원아. 혜원이 이러면 엄마 어떻게 떠나. 우리 혜원이 울지 마.
2: 응? 아이고. 차라리 어디나 말지. 밤마다 이게 무슨 난리냐. 아이고, 우리 혜원이 할머니한테 와. 울지 마, 울지 마. 엄마가 또 올 거잖아.
3: 어서 데려가거라. 다음에 올 땐 혜원이도 좀 클 테니 점점 나아질 거다. 애는 띄워두고 어서 들어가 봐.
1: 네, 아버지. 아버지 건강히 잘 계세요. 성걸아,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고 일 있으면 제때 소식 알리고.
3: 알았어 누나.
4: 형님 몸 조심하세요.
1: 그래, 성금이도 많이 수고하.
4: 네.
1: 혜원아, 엄마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
0: 가지마, 가지마 엄마.
2: 혜원아, 아유 이러다 엄마 시간 놓치면 비행기 못한다.

0: 것마다 준비된 이별이었지만 엄마를 바래는 일은 어린 혜원이에게서 늘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다는 걸 성금이는 그날에야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멀어져가는 엄마를 바라보며 목 놓아 부르는 혜원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어느새 혜원이를 안고 뒤돌아버린다. 성걸이 누나를 바래주고 온 밤, 그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 한쪽 방에서는 혜원의 흐느낌 소리가 끝도 없이 들려오고 그와 더불어 성걸이 아버지 어머니 한숨 소리도 간간히 들려온다. 성걸이와 나란히 누운 성금이도 그 소리에 쉽게 신경을 끄지 못하고 있다.
1: 성걸씨,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리 혜원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2: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도 그랬어. 한 번씩 누나가 왔다 갈 때면 떨어지지 않겠다고 올라가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또 울기를 몇 번인지 모르. 그래서 누나가 오는 게 좋기도 하지만 혜원이를 생각하면 미리 불안한 것도 사실이요.
1: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혜원이도 점점 크면서 엄마를 이해하겠죠?
2: 그렇겠지. 예전엔 한 번씩 저렇게 몸살을 하고 나면 자다가도 막 헛소리를 하기도 했어.
1: 우리가 잘 지켜보고 다독여주면 많이 나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2: 그러게, 성금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요. 혜원이가 그나마 숙모를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1: 성걸씨도 늘 그러잖아요.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프면서 성장할 거예요. 혜원이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이제 그만 자요, 우리.
2: 그래야지. 이만 자겨.

0: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은 어김없이 지난다. 어느 주말이 오후, 성금이와 성그리가 나란히 성금이 부모네 집에 들어선다.
1: 어머니!

0: 아버지, 우리 왔어요.
1: 장모님, 장인어른,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2: 자네들 왔나?
1: 아, 네. 자, 빨리 여기 앉아 계세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2: 나야 뭐 맨날 그렇지.
0: 아버지, 성걸 씨가 아버지 드시라고 이 약을 사왔어요. 병서 비타민 보충도 되고 면역력도 개선해서 건강이 아주 좋대요. 잊지 말고 드세요.
1: 네, 잊지 마세요.
2: 부모 집에 오는데 뭘 사가지고 다니냐? 그냥 오면 되지.
3: 그러게. 아니, 이런 약은 많이 비쌀 텐데. 그 돈을 아꼈다가 자네들이나 좋은 걸 많이 사 먹게.
0: 어머니, 얼른 받으세요. 그리고 이건 관리하고 제사예요. 내가 없으면 두 분이서 매일 대충 해두실까 봐 걱정이에요. 끼니마다 잘 챙겨두세요.
3: 아이고, 걱정 마라. 우린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2: 저기 여보, 애들 왔는데 어서 음식 준비를 하오.
3: 네.
2: 저녁엔 사위랑 한잔 해야지.
1: 네, 그럼요, 아버지.
4: 성금이네를 반겨맞은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 준비를 한다. 바로 풍성한 밥상이 차려지고 간만에 성금이는 어머니 아버지와 마주 앉는다.
2: 자, 사위.
5: 예.
2: 결혼한 후로 처갓집에도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우리 한잔하지?
5: 예, 아버지. 그럼 제가 한잔 따르겠습니다.
2: 그래, 좋지.
0: 어머니, 그새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3: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니 많이 먹어라.
0: 네.
2: 자,
5: 아버지.
0: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3: 맛있다. 그럴 줄 알고 밑반찬들을 보심히 해두었다. 갈 데 잊지 말고 갖고 가거라.
0: 네, 좋아요.
3: 선거리 많이 들게.
1: 예, 장원이. 자, 음식 솜씨는 여전하십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3: 그래.
0: 맛있다. 어머니, 이거 반찬통 안 보던 거네? 너무 예쁜데요?
3: 아이고, 이젠 반찬통까지 욕심나냐?
0: 아니요, 그냥 너무 예뻐서요.
3: 세트로 싸두었는데 하나는 새 것대로 있어. 갖고 싶으면 가지고 가.
0: 정말요?
3: 그럼.
0: 그럼 고마워요.
3: 아이고, 시집간 딸은 도둑놈이라더니.
1: 맞습니다, 어머니. 시집간 딸은 이래서 도둑놈이라 하더군요. 그래도 이쁜 도둑놈이죠.
2: 그렇지, 이쁜 도둑도 자네가 만들어낸 것이니 앞으로 책임지고 잘 살아주게.
1: 예. 그럼요, 우리 잘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2: 자, 한 잔 더 하지.
1: 아,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3: 많이 되게.
0: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1: 자, 자,
3: 그래. 예. 너무 많이 먹어.
1: 씹으십시오.
2: 그래, 많이 씹게.
4: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성거리와 성금이 아버지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성금이는 주방에서 어머니의 설거지를 거둔다.
0: 오늘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래도 엄마 표집밥이 제일이에요.
3: 아니, 얘가 결혼을 하더니 아주 능청스러워졌구나. 안 하던 표현도 이렇게 잘하고.
0: 그런가요? 난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아, 오늘따라 새콤달콤한 오이 무침이 그렇게 당기네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어머니, 그거 좀 듬뿍 담아주세요.
3: 그래, 알았다. 그나저나 성금아.
0: 네?
3: 너 요새 어디 불편하냐?
0: 아니요. 아픈데 없는데요. 왜요?
3: 아니, 벌라니 내 얼굴이 좀 못쓰게 된 것 같구나. 요새 잠은 잘 자냐?
0: 네, 너무 잘 자서 탈이죠. 자꾸 절려요. 저녁밥을 먹고 얼마 안 되면 피곤해서 그대로 자버리고요. 학교에서도 요즘 따라 점심시간이면 많이 졸아요.
3: 그래? 어디 아픈 게 아니라면서 너 혹시...
0: 네? 제가 뭐요?
3: 혹시 요즘 몸에 뭐 이상한 변화가 없니? 그 신혼부부들이 흔히 챙겨둔다는 그 뭐더라? 테스트기? 아, 그런 거 집에 있냐?
0: 네? 무슨 테스트? 아, 설마 임신 테스트기요?
3: 그래, 네 얼굴색을 봐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자꾸 절린다는 증상도 딱 임신 초기인 것 같구나.
0: 어머, 진짜요? 그러고 보니 이번 달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어머나...
3: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집안이 대경사지. 시부모님께도 제때 알리고 몸 관리도 잘해야 한다. 알았지?
0: 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일 당장 테스트기를 사봐야겠어요.
3: 그래, 그래. 아니,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거실에 가서 좀 쉬거라. 어서.
0: 네. 아이고.

0: 그날 저녁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난 성금이가 시부모님을 깨우시라 어둠 속에서 손떠듬을 하며 주방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간다. 성금이네 방에서 수방으로 가려면 혜원이가 자는 방을 지나야 한다. 빠금이 열린 문 사이로 시어머니와 혜원이가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온다.
1: 혜원아, 이제 자야지. 왜? 잠이 안 와? 할머니가 자장가 불러줘?
2: 싫어요.
1: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얼른 자야지.
2: 할머니. 할머니, 삼촌은 여전히 내 삼촌 맞아요?
1: 그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맞지.
2: 삼촌 결혼했잖아요. 할머니, 삼촌은 혜원이를 그냥 예뻐해요?
1: 애도 참. 삼촌이 우리 혜원이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2: 그럼 숙모보다는요?
1: 그럼 더 예뻐하지. 삼촌이 숙모랑 결혼을 하고 우리 혜원이를 예뻐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거야. 그리고 삼촌도 예전보다 우리 혜원이를 더 예뻐해 줄 거고.
2: 정말이죠? 할머니, 나는 삼촌이 없어질까 봐 무서워요.
1: 삼촌이 없어지다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얼른 잠이나 자, 응? 삼촌, 숙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 모두가 앞으로 혜원이를 영원히 예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응?
2: 네.
0: 불을 다 끈 어두운 방에서 시원한 말소리를 들으며 성금이는 그날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다. 성거리와의 결혼은 어찌 보면 혜원이에겐 삼촌을 빼앗기는, 아니 아빠 대신이었을지도 모를 소중한 사람을 빼앗기는 기분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자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후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1: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동정 여행의 2026년 하계 운송 시즌 여행 트렌드 예측 보고서가 일전 발표됐습니다. 졸업 여행 빅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우리성은 저녁의 시원한 생태 환경, 특색 있는 관광 열차,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여름철 피서 및 졸업 장거리 여행의 인기 목적지로 떠올랐으며 할빈 감옥사 대한가량 지역의 여행 수요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항공여행 측면에서 할빈은 전국 하계 운송 시즌 항공 국내 목적지 톱10에 진입했고 감옥사행 항공편 예약 증가율도 전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하순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이미 예약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며 7월 상순에는 졸업여행과 가족 단위 피서 수요가 맞물려 첫 번째 여객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계 운송 시즌 동안 해주, 위해 등 3, 4선 도시에서 흑룡강으로 향하는 항공편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성내 여러 지역의 수요도 분산돼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행령 지역 경박호, 이춘, 삼림 휴양지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덜 알려진 숲속 피서 코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광열차는 국내 관광객들이 흑룡강으로 피서 휴가를 떠나는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에서 올해 여름철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해 동북지역 피서 전용 열차가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 출발 도시의 많은 승객들이 장거리 열차를 이용해 흑룡강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귀향, 졸업 여행, 가족 피서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여행객층이 흑룡강 하계 성수기 여행객 증가의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정여행 졸업 시즌 데이터에 따르면 졸업 여행 검색량은 전월 대비 300%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젊은 이용자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전국 졸업 공연 관람 톱10 목적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음악 축제와 도시 공연이 많은 졸업생들의 원정 관람을 이끌었습니다. 할빈으로 향하는 젊은 여행객의 예약 건수는 전월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전체 하계 운송 시즌 여행객 구성에서 국내 학생 여행객 비중은 29%, 국제선 학생 비중은 37%에 달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흑룡강의 장거리 피서 코스를 졸업 여행의 첫 번째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및 노년 여행객층도 저녁 여행 수요를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계 운송 시즌 가족 여행객 비중은 38%로 할빈 극지 공원, 동부 호림은 숲속 학습 코스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피서 관광의 새로운 코스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성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인 시원한 기후를 우세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여름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가동하며 10개 분야 40여 가지 개선 조치를 통해 로선 상품 현장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삼림, 강, 습지, 호수 등 청량 자원을 연계한 할빈의 여름, 국경 도시 기행, 피서, 료양 등 10대 테마 로선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빈에서는 국제 맥주 축제와 매혹적인 할빈의 여름 음악 축제를 개최하고 할빈 대경 GTR 공업 수학 여행 코스에서는 산업 탐방을 진행하며 G331 국경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 동극 무원과 북극 마카의 이국적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춘 원시림의 힐링, 흑하 오대련지의 광천 요양, 수분화 호림의 특색 소도시 탐방까지 장기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대전은 양국 4개 성주 6개 도시가 함께하고 두 도시 6개 성 예술 공연이 국경의 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동북축구 슈퍼리그 할빈 개서 경기장에서는 스포츠를 따라 여행하는 열풍이 이어지며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제4회 가을 연극 관광 시즌 등 300여 개 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할빈 제1회
송화강 영화주간 및 제7회 성룡 액션 영화주간, 목당강 횡도하자 여름 연극 시즌, 흑하 중로 댄스 경연, 지치할 잔디스키, 대경 아무타 초원 승마, 학강 용강 협곡 유람선, 이춘 가음 북극 공룡원의 백악기 귀환, 증강현실, 가상현실 체험까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10대 감독 보호 관광 캠페인과 10대 업종 성실 자율 협약을 강화하고 긍정 부정 리스트와 블랙 화이트 명단을 공개하며 강제 소비 문제를 집중 단속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7월 초 할빈 빙설대세계공원 내에서 개막합니다. 여해에 따르면 이번 맥주축제는 맥주 핵심구역, 미식체험구역, 무형문화재 등불구역, 문화공연구역 등 8대 기능구역으로 조성돼 음주, 미식, 휴식, 관광 등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축제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공원 내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 대형 맥주 거래센터가 들어서며 드림 대형 무대, 맥주 가든 소형 무대, 셀프 캠핑카 집결지, 야구장, 농구장, 야구장,

야외 눈놀이구역, 에어돔 놀이왕국, 반려동물 동물원 등 다양한 레저 공간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 운영 기간 동안 백인 테마 퍼레이드, 불꽃놀이, 드론쇼, 화로 공연 등 수많은 볼거리가 연이어 펼쳐지며 2026년 할빈 제2회 도시축구 슈퍼컵 대회, 2026년 할빈 제1회 도시농구 슈퍼컵 대회,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주간 등 주요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즘 할빈 빙설 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는 빙설 테마 공연인 만남 할빈, 할빈 얼음쇼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리허설 현장에서는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 장면을 재현한 오프닝 댄스, 감동적인 독창, 몽환적인 피겨 스케이팅, 러시아의 우아한 청춘가 물씬 풍기는 춤, 유럽 전통 민속춤, 열정적인 프랑스 캉캉예 이르기까지 매 종목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미국, 브라질, 영국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며 골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전문 무용수, 신세대 톱 모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분 동안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빙상 발레, 고공 고개, 발코니 음악, 패션쇼, 홀로그램 영상 등 6가지 예술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빙면 공연 무대, 고공 고개 전문 장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 홀로그램 스크린,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 등을 마련해 다층적이고 몰입감 있으며 고품질의 시청각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할빈 얼음쇼는 맥주 축제 개막 당일 공식 초연될 예정입니다. 이번 맥주 축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공원 내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문화재 등불 구역을 처음으로 조성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공원에서 무형문화재 천둥회를 감상하며 중국 미학만의 낭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맥주 축제 기간 동안 몽환 빙설관, 사계절 놀이관, 빙설 미식관 등 3대 실내 공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7번째 시간입니다.

작품치며 흘러가는 강물의 맹수와도 같은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며 백운 역시 멍청해졌다. 사람들은 마치도 뒤에서 울리는 총소리는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백운은 저도 모르게 방금 물에서 건져낸 듯한 모자를 벗어서 얼굴에 빗물과 땀을 씻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숨쉬기 가쁘고 발걸음 떼기 힘들 정도로 옷이 푹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으며 방금 흑감탕 속에서 헤어나온 것처럼 온통 흙탕칠이었다. 이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은 부상병이었다. 부대는 연해에서 청도로 가는 도로에서 놈들과 유격전을 진행하였다. 부상병이 생기면 곧 해양 일대의 근거지로 후송하곤 했다. 몇 해째 백운은 이 사업을 여러 번 맡아 수행하였으며 법마다 군중들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성과적으로 해내곤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불리한 정황에 부딪혔다. 오늘 황혼 무렵 그들은 투왕파 조보원의 부대에 포위되어 들 것을 메웠던 인민들은 흩어져 버리고 간호원들과 후송하는 전사들만이 남아서 저항하다가 가까스로 부상병들을 데리고 놈들의 포위를 뚫고 나왔다. 그들이 포위를 돌파하자 놈들은 필사적으로 추격.

0: 하여왔다. 다행히도 큰 비와 캄캄한 어둠의 장막이 놈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앞길을 가로막는 강물에 맞다들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배구는 비록 오랜 포연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평온을 잃어버리고 매우 드물게 찌푸리는 미간을 잔뜩 모으며 두 눈으로 사품치는 강물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떠날 림박에 하던 우탄장의 정중하고 신뢰에 넘치는 말은 아직도 그의 귓전에서 쟁쟁하였고 탄장의 힘있는 큰 손은 마치 지금도 그의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번개가 번쩍였다. 머리를 돌린 배구는 우란의 아름다운 두 눈과 어둠 속에서 독 반짝거리는 다른 눈길들이 모두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믿음과 기대였다. 배구는 갑자기 긴장해졌다. 순간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수십 배나 더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류다른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보라, 전투상에서 맹호처럼 용맹스러운 이 전사들이 지금은 마치도 가장 사랑스러운 천진한 어린애들 마냥 어머니에게 기대를 거는 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배구는 마음이 환란거리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귀꼬리 장대한 왕패상을 얻고 십여리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다 업고 파도가 출렁이는 강물을 건널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생각은 순식간에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버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리 위에 모자를 꾹 눌러 쓰고는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다.
1: 도모들, 우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강은 물살이 세고 파도가 높아서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2: 백대사, 이리 속고.
0: 뒤에서 웅글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동해는 몸에 여러 곳 부상당했으나 다리에 포탄 파편만 없었어도 후방으로 가라는 우탄장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억센 사나이가 고통을 참는 힘은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매번 부상을 당할 때마다 그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전투가 끝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싸매 주어서야 비로소 얼마간 아픈 감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마치도 부상 입은 곳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이어서 그 자신은 전혀 감축하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이때 그는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앞에 정황을 듣고 마음이 조급하여 급급히 앞에 나가보려고 몇 번 기어보았으나 허사였다.
1: 가만히 있어요. 왕패상 동무는 어떤 의견이에요?
0: 배구는 부름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를 부축하였다.
2: 백대사.
0: 왕동해는 오지간히 격하였다.
2: 놈들이 곧 쫓아오. 만일 날이 밝기 전에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희생될 거야. 정우주, 정무들아.
1: 아니, 안 돼요.
0: 배구는 그의 말뜻을 깨달았다. 왕동해는 포위를 뚫고 나올 때도 경결이 남아서 오모하겠다고 고집하여 여럿이 입이 닳도록 설복하고 강다짐을 먹여서야 그를 업고 나왔었다. 배구는 갓 입대했을 때 왕동해와 같이 있어서 이 젊은 패장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탄장도 늘 대원들에게 왕동해를 따라 배우라고 호소하였다. 배구는 왕동해를 존경하였고 사랑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한 처녀로서의 그의 마음속에는 왕동해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배구는 그가 남겠다고 하면 다른 부상병들도 뒤따라 나설 것이 걱정되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힘겨운 설복 사업을 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그는 왕동해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밀막았다.
1: 왕동해 동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꼭 모든 부상병을 금거지에 후송해 가겠어요.
0: 그는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1: 동무들, 신심을 가지고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우리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3: 있습니다.
0: 대여섯 명의 녀 간호원과 일여덟 명의 천사들이 우렁차게 대답하였다. 배구는 더욱더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1: 동무들, 제가 보기엔 이 강이 그리 크지 않아요. 반드시 건널만한 곳이 있을 거예요. 날이 캄캄한데다 길까지 나빠서 놈들은 우리를 쉽사리 찾지 못해요. 우리 먼저 수림 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길잡이를 찾아 강을 건넙시다. 동의합니까?
4: 동의합니다.
1: 갑시다.
0: 배구는 두 전사를 데리고 개 짖는 소리를 목표로 하여 마을에 들어섰다. 배군이 앞에 서고 두 전사는 그 뒤를 따라서 가만가만 벽을 더듬어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한 문 앞에 이르러 그들은 멈춰섰다. 배구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집이 어떤 모양인가를 살펴보았다. 집은 하도 낮아서 그리 크지 않은 배군의 키도 처마에 대를 듯한 세 칸짜리 초가집이었다. 집은 너무 낡은 탓으로 마치 쇠약한 꼬부랑이 늙은이처럼 금시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벽에 뚫린 자그마한 창문은 두 개가 다 헌 사짜리와 건불로 꽉 틀어막았고 낡아빠진 문짝은 꼭 닦여져 있었다.
1: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이야. 집주인 보고 길잡이를 해달라고 해보자. 거절한다 하여도 이외 사고는 없을 거야.
0: 배구는 속으로 생각하고 전사들에게 나직이 몇 마디 당부하였다. 두 전사는 벽 양쪽으로 갈라졌다. 배구는 문을 가볍게 똑똑 두드리고 곧 귀를 문에 가져다 대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다시 힘을 약간 더 주어서 몇 번 두드리고는 나직이 불렀다.
1: 여보세요? 문 좀 열어요.
0: 안에서 기척이 났다.
1: 여보세요? 빨리 좀 열어줘요.
0: 그는 다시 불렀다.
5: 누구요?
0: 안에서 물었다. 여자였다.
1: 어머니, 문을 열면 알아요. 빨리, 전 비를 흠뻑 맞았어요.
0: 배구는 부드럽고도 애타는 소리를 하였다. 안에서는 부시럭거리더니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뒤이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거리의 개들이 또 미친 듯이 짖어대었다. 배구는 좌우를 살펴보고 사뿐 문 안에 들어서서 몸을 돌려 문을 닫았다. 따스한 기운이 그에게로 덮쳐들었다.
1: 아니, 어머니, 두려워 말아요. 전 처녀예요.
0: 배구는 자기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없는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5: 처녀?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란 말을 못 들었수다. 처녀, 처녀는 누구요?
0: 상대방은 의심스럽고도 겁이 나서 물었다. 배구는 이때에야 어머니라는 부름에 얼마나 중대한 의의가 담겨져 있는가를 깨달았다. 오직 발로군만이 나이 든 여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0: 그는 근거지에서 습관되어 버렸기에 적강점 구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더욱 부드럽게 말하였다.
1: 어머니, 우리 그곳에선 모두 이렇게 불러요. 전 정말 처녀예요. 집에 또 누가 있어요?
2: 룡감과 두 아이가 있수다. 아, 잠자리를 구하러 왔겠구만. 에휴, 비 오는 이 밤에 어찌자고 밖에 나다니오. 내 불을 켜지.
1: 아, 불 켜지 말아요. 외놈들이 있어요.
2: 괜찮소. 우리 집 창문은 모두 막아놔서 빛이 새나가지 않소.
0: 그는 부싯돌을 찾아 등잔에 불을 달았다. 집안은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배구는 구석저기서 나는 사람의 기척인 듯한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 등잔불이 달렸다. 그제야 방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구들목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이가 누워있고 중간에는 10살 남짓한 바짝 여인 사내애가 있었다. 16 나는 처녀애가 옷을 걸치고 앉아서 침착한 눈으로 배군을 지켜보았다. 배군은 그 눈이 그 애의 누렇게 메마른 얼굴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멍청해졌다. 밤에 비를 맞고 잠자리를 구하러 온 처녀라고 생각했다가 여자 군대라는 것을 알고 놀라버린 것이다. 그는 입을 딱 벌리고 흰머리를 우들우들 떨며 주름살이 꽉 박힌 얼굴에 선량한 눈으로 불안스레 초록색 군복을 입은 배군을 바라보았다. 배군이 그에게 말하려 할 때 갑자기 처녀애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1: 아, 팔로군!
0: 배군은 처녀애가 가리키는 자기의 왼팔에 낀 완장의 남색 팔로 두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배군은 웃었다. 친절하고 온화하게 이 집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구두루의 늙은이와 사내에도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와락 다가들어 배군의 팔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눈 하나 깜짝 않고 배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천천히 또 배군의 모자를 벗기고 자기의 친딸을 대하듯이 젖은 머리와 이마, 볼을 오르만졌다. 배군도 몹시 흥분되었다. 그는 아주머니가 눈에 물기를 반짝이며 입술을 바르르 떠는 것을 보고 급히 그를 부축하며 불렀다.
1: 어머니!
2: 아, 발로군. 아, 처녀는 발로군이지? 공산당이지?
1: 네, 팔로군이에요. 공산당의 대호예요.
2: 모두 다 왔나?
1: 아니요, 우리는 사정이 있어 왔어요.
0: 배구는 이 말이 그를 너무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였다.
1: 우리 곧 돌아와요.
0: 아주머니는 무슨 말을 할 듯이 입술을 움실거리더니 그만 삼켜버리고 한숨을 지었다.
2: 잘 왔겠지. 아, 어서 옷을 벗어 말리게. 어? 그러나 낮에는...
1: 어머니, 전 여기 자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전...
0: 그는 찾아온 사정을 말하고 나서 저쪽의 표정을 주시하였다. 아주머니는 흠칫하더니 난처해하며 입을 열었다.
2: 이걸 어쩌면 좋아. 집에 사람이 없으니, 아휴, 어우, 룡감은 알아 누웠다오. 이 비오는 밤에 남정네가 없이야 어떻게 하겠소?
0: 그는 말끝을 맺고 주의 깊게 백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믿지 못해 하거나 나무라는 기색이 있을까 근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생각밖에도 백운은 얼른 다심히 물었다.
1: 아니, 아저씨가 알아요? 무슨 병이에요?
0: 백운은 병을 보고 나서 옷에 싼 가방을 끄르고 금계랍 몇 봉지를 꺼내 아주머니에게 넘겨주었다.
1: 어머니, 이 약은 학질에 효과가 좋아요. 매번 식사 후 끓인 물에 두 알씩 잡수면 인차병이 떨어져요. 어머니, 이 마을에서 어느 집 사람이 나서려고 할까요? 제가 찾아가자고 그래요.
0: 백운은 인사하고 나오려 하였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부상병들에게 가 있었던 것이다.
3: 잠깐 기다려요.
0: 드라마 숨바귀꽃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